0: 이번 정거장은 선교지, 선교지역입니다. 자, 선교지역이라는 첫 번째 도착하는 역입니다.
1: 네. 네. 처음 정차는?
0: 네.
1: 정거장이네요.
0: 그렇죠. 네. 네, 처음 와보는 네. 그런 정거장에 도착을 했는데 네. 간단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목사님 선교지일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맞습니다.
0: 앞서서 우리 전화 연결했던 강미순 성도님처럼 어떤 이제 아직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히지 못한 그런 가족분들이 계신 곳이 네. 또 선교지일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0: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더라고요.
1: 네.
0: 네. 아. 정말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믿고 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시고
1: 네.
0: 또 어떤 분들은 일터이실 수도 있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네.
0: 일터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료들 네, 그분들에게 함께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함께 그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면 참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생각보다 진짜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역장에 이 극동방송을 틀어두시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직원분들의 네. 어떤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목사님은 사실 뭐 교회에도 계시고 또 가족분들도 신앙에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1: 네, 뭐 대부분요.
0: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네.
0: 예,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상의 선교지가 좀 있으세요?
1: 있어요, 저는요.
0: 그래요?
1: 네.
0: 어떤 곳이 있을까요?
1: 늘 숙제 이고 정말 그야말로 선교지인데
0: 네.
1: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0: 예.
1: 다음 세대의 마음 마음 이 마음이 저는 선교지라 생각해요.
0: 마음이 선교지다.
1: 네. 저희 교회가
0: 네.
1: 이제 있는 위치가 학성 중학교
0: 예.
1: 서여중 또 학성 고등학교 신정고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0: 네.
1: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대로변으로 지나고 한 골목 아닌 저희 교회 앞으로도 지나가거든요.
0: 네.
1: 저희 교회 도서관도 있고 다음 세대 냉장고도 있고 옥상에 풋살장도 있고 해서
0: 네.
1: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0: 오.
1: 들어와서 축구도 하고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가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을 또 다시 예배 자리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0: 그렇죠.
1: 예,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이렇게 들이댈 수도 없고.
0: 네.
1: 그 정말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생각지 못한 공간이네요.
1: 네.
0: 네, 어떤 육체적인 공간이나
1: 네.
0: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꼭 가셨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이 아멘. 듭니다.
1: 네.
0: 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도 노방전도 하는 마음으로도 목사님은
1: 네.
0: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겠네요.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일상 속의 선교지는 어디인지
1: 네.
0: 네.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고
1: 네.
0: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1: 네.
0: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1: 네.
0: 네. 이 기도 제목에 또 많은 분들 아마 요청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이 모든 분들께 저희가 큐티집을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1: 모든 여러분들, 분들께?
0: 예, 모든
1: 네.
0: 분들께 예, 덜덜 떨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나의 일상의 선교지는 어디다라고
1: 네.
0: 적어주시면서 기도 제목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네.
0: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죠, 목사님?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석이 좀 또 다가오고 있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추석에 늘 이제 외가댁도 가고 뭐 친가분들도 만나고
1: 네.
0: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사실 저희 외가댁은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자녀분들이 다 믿고 계세요.
1: 네.
0: 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1: 네,
0: 또 모이면 항상 가족 예배부터 시작하거든요.
1: 네, 네.
0: 근데 한켠으로 친가 분들 중에는 또 예수님을 떠난 분들도 계세요.

0: 지라는 이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아,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 그곳.
1: 네.
0: 생각나는 사람과 영혼이 있는 어떤 일들이
1: 그쵸.
0: 있는 그 자리가 바로
1: 네.
0: 선교제예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선교제는 어디 가는 곳이 아니라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1: 네.
0: 내가 살려야 될그 사람이 선교 대상이다. 이런
1: 아멘.
0: 마음을 가진다면 편하게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어떤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0: 네.
1: 아니면 가족이면 가족이다, 일터면 일터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저희 찬양한 곡더 듣고 돌아올게요. 지선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도착한 정류장은 선교지 정류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선교지가 어디이신지 적어주셔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0456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있는 병원이 저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근무 시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1: 기도하십니다.
0: 하셨어요. 이야, 간호사신데. 일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그죠? 네, 대단하십니다.
1: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환자들 대하는 게 선교입니다.
0: 아,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1: 아멘.
0: 생각도 들고요. 우리 4420번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저희 선교지는 원래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불교 집안에서 자라오시다가 지금은 무교이신데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최근에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초청했는데,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 출석하셨거든요. 아멘.
0: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네요. 교회 출석을 시작하셨나 봐요.
1: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되게
0: 그러네요.
1: 하셨고, 때가 되었네요.
0: 얼마나
1: 네.
0: 기도하셨을까요?
1: 그럼요.
0: 정말. 참 대단합니다. 우리 4410번님, 제가 사실 잠깐 좀그 제가 망설인 이유가 이분이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복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에 진심이신 저희 청취자분이신데, 이렇게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참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다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군가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머무는 곳에서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겠습니다라고 또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사실 저희가 이 살아가는 땅이 그냥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복음 전할 이 곳곳의 선교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1: 네,
0: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고 아니까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1: 이 땅에 교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도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제 교회 오셨습니까? 이러면 그동안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또 의외로 또, 뭐, 나이가 좀 연세가 드셔서 40, 50, 60대에서 오셨는데도 평생 처음 교회 와봐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고. 이 말은 우리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또 해야,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아멘.
1: 이게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은 해도 안될것 같아. 여기는 해도 안 돼. 이건 그야말로 우리 생각이에요. 그야말로
0: 맞습니다.
1: 우리 생각이고, 마치 우리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서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고 있지? 생각하면 우리의 시작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을 계기로 이렇게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때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될수 있을 거예요.
0: 아멘.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또잘 알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 저희
1: 그럼요.
0: 극동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있을 그 방송을 제가 소개하는 것도 사실은 이 사역에 많은 분 동참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1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특별 생방송이 진행되는데 이번에요. 저희가 주제를 기적의 통로라고 크게 잡았는데 그 부제로 하루의 기적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목사님. 24시간. 저희가 24년 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파를 쏘아 올리는데 1분에 만

0: 만원이 들어요. 근데 24시간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1시간에 만원으로 치환해서 이번에 일시금 헌금으로 24만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 24만원을 이렇게 다 보내주시면 그날 이제 그 하루의 방송이 이제 송출이 될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고자. 예,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동참하시면 그 극동방송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1: 너무 뿌듯하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야,
0: 아멘.
1: 내가 하루의 방송을 내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다? 야, 이거 대단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가장 큰 일이 아닐까라는
0: 그렇습니다.
1: 생각이 들어요. 이 전파 선교의 힘은 벽도 다 뚫고 가고, 사람의 마음도 뚫고 가고,
0: 아멘.
1: 공간을 뛰어넘고,
0: 그렇습니다.
1: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방송하다 감동적이었던 것이, 특히 이 방송이 북한 땅에 그들에게 들려져서 그들이 이 방송줄을 잡고
0: 아멘.
1: 버티고 하나님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탈북도 하고 새로운 삶을
0: 그렇습니다.
1: 찾아가는 이런 것들 보니까 이 방송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핵폭탄급의 파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조금 애쓰면, 조금 내것 줄이고 아끼면 내가 그큰 일에, 흔히 우리 하는
0: 아멘.
1: 말로 있잖아요, 숟가락 얻는다고.
0: 네.
1: 그런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것
0: 맞아요. 네, 정말 이 뭐랄까요? 네.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공이 될수 있는 또 그런 거거든요. 극동 방송의 그 하루의 전파가 될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 이 시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일정으로 바쁘시니까 그날 방송은 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네. 그 자리에 많은 분들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1: 아멘.
0: 네. 그 시간들 꼭 함께 보내주셨으면
1: 알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동일한 부탁을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드리면서 어느덧 방송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7815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저의 선교지 가정입니다. 큰아들 예배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라고
1: 아멘.
0: 요청을 해주셨고요. 1126번님 아들이 새로운 직장에 원서를 넣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1: 아멘.
0: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각자의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거대하게 또 치러내실 텐데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자, 복음버스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목사님. 네, 그래도 짧게, 우리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1: 오늘 정체했던 역들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크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찬양?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수 있고.
0: 그럼요.
1: 선교도 차디 비행기 타고 안 나가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할수 있는 게
0: 맞습니다.
1: 선교네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가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저희는 이 버스에 모든 사람이 다 타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천국직행 107-3번 버스.
1: 오라이!
0: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린 말의 헌신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부터 여러분이 20장의 말씀, 19장의 말씀까지는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유월절 절기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12장부터 19장의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동네에 시몬이란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베다니 동네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시몬 집에 들어가서 시몬은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심으로 그는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또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 동네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잔치를 열게 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잔치를 열게 되어지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자기 동네에 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시몬이라는 집안에서 잔치가 열려지게 된 걸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게 되어졌고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리를 하나님 어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느냐,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능근세와도 근능이 따라오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우리가 잔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쁨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뻐할 때 열리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번 우리 인생 사리에서 예수님 안에서 잔치가 열려지는 여러분의 가정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절망이 떠난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몬 병든 자, 시몬은 문둥병으로 고난과 고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죄악 아래 들어간 인간은 문둥병처럼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부패가 되고 썩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몬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

하고 문둥병자도 치료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변화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따르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변 예수 믿으면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에 따라 나게 운명이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리란 주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시몬의 문둥병자 집을 들어갔을 때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도 예수님 안에서 잔치가 열려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꽃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모든 역사 가운데서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라 그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여자들은 결혼의 지참금을 무엇으로 가져갔느냐 하니까 순전한 나드향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나드향은 100% 인도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아주 고가의 향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참금으로 이 나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재산 1호가 되어져서 이것을 팔아서 재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장례가 치러질 때에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조금 모으고 또한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생활의 보탬이 되고 그런 것처럼 그 시대 당시 이 나드 향은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한 아주 고가의 향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마리아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나드 향 한 근은 600g입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의 600g에 이제 옥합에다가 모았으니까 많은 고가입니다. 그때 오늘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다. 자기는 도둑이 되어져서 그 돈깨를 훔쳐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다른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가복음 14장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에는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지킬 때에 지키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약한 사람, 가난한 가정에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개의 집안의 아기들을 양육할 때에 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는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는 헌금 통이 있고 통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구제의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생길 때마다 자기에게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구별하고 또 그리고 자기 행편에 따라서 구제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언제 사용하느냐 하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오늘 예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장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한 일은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머리에 부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이 머리털은,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여자들에게는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처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긴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가 없는 사람은 머리를, 수건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니까 긴 머리가 되어진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 그러니까 300데나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품삯을 따져보면 1년 동안 이제는 노동자가 일을 해서 받는 돈과 같습니다. 연봉, 1년 연봉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봉을 말하면 수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 고가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 놀라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났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구세주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럴 뿐 아니라 이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이 떠여지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이 떠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자기의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린 이분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져서 그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났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존재는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육체로 끝나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육으로 살지만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목적이 뭐냐? 사탄의 종노릇 한 인간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 아래 살아난 인간을 하나님은 살려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육이 네 안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복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바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말을 하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 전통에서 가장 이제는 유명한 사람, 이 바울이, 이제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일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을 선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바울입니다. 사울 시절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해서 이 사람이 죽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서 스테판에 순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먼저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을 앞장을 선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유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고발해서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 도중에 그 길에서 다메섹 도중 길에 주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주님을 찾아온 것을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큰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아 사울아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강녀로 나중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아라비아 강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율법을 그는 원래부터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니까 율법서를 다시 읽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지금부터 수없는 오랜 역사 동안 수천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예언해놓은 메시아가 바로 내가 다메섹 길상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받았던 모든 저주로의 해답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게 하는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슬픔의 짐을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해답자로 만나게 되었으면서 그런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나라가 흥승이 되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또 쓰여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버리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생활에 포로의 삶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문제도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해답자는 누구이다? 예수님. 이 바울의 삶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졌고 바로 그 일을 누가 만나느냐? 마리아가 그 일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졌던 가장 순전한 나드 한 600g을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쏟아부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헌신은 어디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는 헌신은 단순하게 하나의 옥합을 깨트려드리는,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그 헌신이 예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이 베다니 동네에 들리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 집으로, 그리고 마르다 집, 나사로의 집으로 가끔 들리면서 함께 머무는 시간을 잇게 되어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를 명확한 것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귀한 것을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곳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물질을 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은혜가 깊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무엇이 원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는, 마리아의 그 헌신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시험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댐을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은혜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 은혜의 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고, 다음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은혜를 받고, 순종으로 은혜를 받고, 섬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꾸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지고 댐이 되고 또 작은 댐이 큰 댐이, 그러면 은혜가 쌓여지게 되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근데 세 번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에 대하여 상당히 설득 있는 일을 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냥 한번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래서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막기 위해서 훔쳐가.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원래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지만, 그 제자 안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났다고 못 만날까요?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는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 돈이 이 가룟 유다를,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은 30냥을 받습니다. 항상 돈과 연관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졌고,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제자 시절에서도 돈깨를 맡겨놓았는데 그때 제대로 부름받을 때는 신실했지요. 해결을 맡겨줄 중도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12장 7절로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가 항상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항상 잊지 않다. 헌신의 때를 지금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열심히 하늘로 올리시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대항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마가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따라서 그가 내게 뭐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뭐가 좋은 일이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속사에 쓰여지는 일꾼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 쓰여지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많은 세상에 선한 일, 그런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헌신했느냐? 장례를 준비한 일을 누가 했느냐? 마리아겠다는 겁니다. 오늘 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선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더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저봐 여러분의 물질도, 저봐 여러분의 건강도, 저봐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속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여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합시다.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 가운데 항상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아다 창세기 3장에 모든 저주를 멸하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뭐를 위해? 장례를 위해 헌신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님,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의 생활에서도, 우리 모든 성들의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물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건강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지식도 주님을 위해 좋은 일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0: 자,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 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노아운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5: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뜻한다. 누군가 청년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허허벌판 앞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뜨겁게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가장 찬란한 청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흘러가는 세월 앞에 육신은 지치고 손에 쥔 현실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온도가 식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제보다 오늘 더 푸르고 뜨거운 생명력으로 채워지겠죠. 눈앞의 광야보다 내 안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 다시 일어서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라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눈부신 믿음의 청년입니다. 지친 일상에 새로운 생기와 용기 불어넣는 시간,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힘찬 라디오,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채우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힘찬 라디오는 바로 그 식지 않은 믿음

믿음의 온도로 척박했던 시절 치열하게 건너온 누군가의 가슴 벅찬 이야기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은요,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깊은 울림과 뜨거운 에너지 전해주실 정말 반가운 손님이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멘 하고 보내시면 말씀 카드와 오늘의 오프닝 멘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누구에게나 서툴지만 가장 뜨거웠던 청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결핍과 불안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로 내일을 꿈꾸던 그 시간들. 오늘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에서는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서 희망을 외쳤던 한 청년의 발자취를 스크린으로 옮겨온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봉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이야기 전해주실 분이신데요. 배우이자 힙합 뮤지션 YDG 양동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동근입니다.
0: 와, 제가 구리구리님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다니요.
1: 별거 없죠?
0: 아, 너무 영광입니다.
1: 영광입니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에 오늘 개봉이죠. 네,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목사님의 마음의 소리, 생각의 고백 등을 목소리로 연기한, 그래서 그 영화로 찾아온 양동근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 요즘도 구리구리님이 특별 출연하신 드라마 보는 중이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더 반가웠고 또 정말 많은 작품 봐왔는데 언뜻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광기, 학교, 내 멋대로 해라, 뉴 논스톱. 아, 거의 정말 양동근님의 작품들과 같이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내년이면 데뷔 40년 맞으시는 거 맞으신가요?
1: 광기랑 학교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 잘 안 계신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0: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로 제가 자랄 때 이걸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1: 그러셨구나.
0: 네. 데뷔 40년 차를 맞으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으신가 하지만 아역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1: 아, 저는 근데 40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87년도 데뷔신 거죠?
1: 87년도가 몇 살이었죠? 암튼 뭐 횟수로는 이미 4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입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40년 할렐루야.
0: 그리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존경하는 힙합 뮤지션이기도 하신데요.
1: 네, 저럴 수가.
0: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0: 이 영화 배급사 스테스의 가족분들과 굉장히 끈끈하게 지내고 있어서 제가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그 무대 인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1: 그러시군요.
0: 네, 그래서 거의 올인 그리고 삼남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1: 아, 삼남매.
0: 네.
1: 아마 슈돌 보신 분들도 계실
0: 아, 그때
1: 테고.
0: 그것도 10,

0: 어떤 모든 분들이 VIP지만 전국에 계신 우리 팬분들이 먼저 이것을 좀 느껴보십사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1: 극동방송에서도 시사회를 했거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봉을 하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년 조용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이 영화는 한 3년 이상 준비, 기획, 촬영이 된 작품인데, 영화 제작 거의 끝물에 목사님의 친필 일기장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원래 가려던 방향에 그 목사님의 그 친필 일기들 편지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이제 제목이 청년, 왜냐면 그 일기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기 전부터
1: 네.
0: 그런 청년 때, 그리고 병에 걸리셨을 때그 신을 막 저주하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그 글이 발견됐기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1: 그 아카이브 테이프도 만개 이상 찾아내서 연구하신 그런 열정이 담긴 작품이라고 들었고, 어떤 다른 작업들과는 또 다른 결의 울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어요?
0: 글쎄요, 저도 참 이게 일단 시작은 되었는데 중간중간 어떻게 내가 함께하게 되었나를 이제 시간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0여 년 전이죠?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딱한번뵐 기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때는 이미 연로하셔서 앉고 서는 것이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시기도 이제 많이 불편하신 상황 때딱한번 뵀는데, 그때 많은 말씀, 알아듣지 못하겠는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딱 알아듣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를 던지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두번 말씀하셨던 게 요번에 다시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는 뭐, 너무 뵙고 놀랍고 해서, 그런 걸 기억할 겨를도 없었는데, 그래서, 두 번. 근데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뭔가 세 번을 들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 또 목사님께서의 고백하신 내용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다를 제가 세 번째를 이 작품을 통해서 딱 듣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친구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계기로 제가 참여하게 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정말, 아,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거를 가장 힙하게 전할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네요.
0: 영어에서는 제가 뭐 힙한 것과는 상관없는
1: 그쵸.
0: 톤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1: 그래도. 네. 아니, 그 배우님이 저야 이제 자랄 때 YDG의 느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0: 오
1: 그렇게
0: 마이 갓.
1: 느끼지만, 근데 작품마다 사실은 굉장히 몰입도 있게 연기하시는 거 제가 작품마다 보거든요. 이번에도
0: 그러셨어요?
1: 그러신 것 같고.
0: 네.
1: 이 대본을 이제 접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0: 네.
1: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 조용기 목사님과 어떤 청년 시절의 모습 사이에서의 어떤 간극이나 새로운 점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0: 아주 심플한 부분이지만 신선하고 새로운 부분이기도 한 크게 길게 평생 목회를 하신 이런 분들도 응애하면서 말씀을 입에 달고 나오진 않으신다. 전혀 신앙이 없던 그리고 신을 저주하던 그런 분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평생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신선하죠.
1: 네. 듣고 계신 분들께도 어떤 소망이 되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0: 사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다른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독한 가난이나 폐결핵이라는 어떤 죽음 앞에서 그런 죽음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이 청년 조용기 공감됐던 순간 있으셨을까요?
1: 죽음, 극심한 절망,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주님 만나면 이건 뭐 사실 저도 신앙이 없었고 저도 근데 저뿐만 아니고 어떤 모양이든 크든 작든 이 절망에 허덕여 본 사람들 예 그런데 어떤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자리인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일 때 그 복음 그 한 줄기 복음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것이 내 심장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들 일어나는 감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느끼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그 어두운 것 같기만 하던 이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라는 그 감동이 은혜가 떨어지는 이게 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것은 예수 그 이름만 할 수 있다는 것의 확인 그것이 담겨있는 가득 담겨있는 영화 청년 조용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0: 찬양 한 곡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찬양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배우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못 들었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1: 맞아요 사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 프로그램에는 꼭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언제 만나셨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큰일 났다 나도 언젠가 어느 신앙 프로그램에서 그 질문을 받겠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거 생각하면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얼마 전에 딱 깨달은 건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는 이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가장 하나님을 이거죠 저는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엄청 그 좀 다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어린애 한 대여섯 살 그 친구는 방법을 모르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데 그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때가 요 며칠 전에 생각이 났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보다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셨다. 그때도 이미 함께 하셨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0: 아멘이에요. 원래 다른 분들이 나오시면 질문지에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는 안 썼잖아요. 아니, 근데
1: 그러게요. 그런 게 없어서 저 방심하고 있었는데 훅 들어오셨어요.
0: 근데 왜 안 썼냐면은 뭔가 YDG는 계속 모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1: 그래서 설마요.
0: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 레이블도 예수님과 함께 이런 비슷한 제목인 적도 있지 않으셨어요?
1: 아니 와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에요. 이 영화도. 목사님도 네. 정말 뼛속부터 크리스천이셨겠다라는 그 선입견이죠?
0: 네네네.
1: 아니다. YDG도 아니었다.
0: 아니었군요.
1: YDG도 세상 죄인이었다. 죄인 괴수였다.
0: 아, 그랬군요. 오늘 또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아니, 그 지금 해주신 말씀이 또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차에 타가지고 듣는 친구도 많고 그렇거든요. 혹시 어떤 불안하고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0: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인생 칠흑같이 어두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형통입니다. 아멘.
1: 아멘. 청년 조용기 오늘이 개봉인데요. 극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라는 초대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들은 얘기인데, 특히 여러분께서 금토주 이렇게 많이 가주셔야 이 영화가 또 다른 개봉관에 계속 열릴 수 있다고 해요. 꼭 그때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초대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0: 지금 관람 문의 전화가 불통이 났습니다.
1: 네.
0: 지금 각지의 어르신분들께서 어떻게 예매를 하느냐, 어느 극장으로 가야 하느냐가 이 문의 전화 한 통으로 온통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픈런을 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게 우리 오픈런을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쫙 연결이 되려면 금토주
1: 금토주.
0: 그때까지 우리 만약에 어르신들 잘 말씀 못 하시는 분들께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끙끙 안전부전 전전긍긍 하시는 갔다 하면은 무조건 그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청년분들이 극장 표 이런 걸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잖아요.
1: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0: 그렇게 해서 인도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1: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0: 도와주십시오.
1: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발벗고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YDG 배우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0: 개인적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보시겠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영화, 감독님의 이 인사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 이 방송이 전파를 타고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 영화에도 복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 영화도, 지금 땅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이 복음이 담긴 이 영화를 봐야 한다. 봐야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1: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그냥 오지 않으시고 영화 예매권 선물로 가져와 주셨어요. 청년 조용기 영화 보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69번 단문 50원으로 영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청년 조용기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2매씩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했고요. 끝으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끝인사.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 저번에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 70주년 동안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야, 그렇잖아요? 복음 전파가, 야, 저는 그동안 홍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극동방송?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이 극동 방송의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이거 듣는 청취자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1: 아멘.
0: 우리 귀한 방송 매일매일 힘차게, 힘찬 라디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우리 힘찬 라디오인데 힙한 라디오가 된것 같아요. 오늘 YDG 양동근 배우님과의 만남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용기 됐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현민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

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220-9

0: 0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4: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0: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참 반갑고도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이유는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길을,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온전하신 주님, 그리고 신실하신 언약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그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쓸 때, 그리고 구하고 소망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선선한 가을바람보다 훨씬 좋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 주님 신뢰하면서, 그리고 주님 응답 주시는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 가지로 임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응답받는 시간, 또 그 응답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한데 목사님 오늘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1: 네,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자, 목사님,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선선한 가을바람 같은 주의 성령의 바람이 때로는 육신의 치유함으로, 때로는 마음의 위로와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바람이 좀 불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 먼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무덥고 힘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병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들이 물러가며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가 주님 닮아가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 예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우리의 기도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명을 주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자, 그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주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때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 질병,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도 대상자에 대한 기도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익명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중보기도팀이 이어받아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또 한 성령님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0: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늘 첫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난 영혼 가운데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 영혼을 쉴수 있는 쉼터가 되어 주십니다.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라고 먼저 쓰시고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중보기도팀이 이어서 받아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지금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또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1091번님 올려주셨는데요. 금요일이 되면 전 마음이 바쁩니다. 울산 소망교회 다음 날 있는 토요일 무료급식 준비, 주일 예배, 병원 예배 준비, 또 이제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매주 새신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잘 정착하고 또 섬김을 제가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귀한 섬김의 사역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예,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0: 예.
1: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잘 섬겨.

0: 그래서 더 귀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1091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울산 소망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0: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아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수 안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87번님, 무기력증이 있어서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기암이신 부모님, 예전에 올려주신 문자를 보면은 그 부모 두 분이 다 말기암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분을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제 혈기를 냈는데 온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냥 그 시쳇말이긴 한데 김병의 효자 없고 뭐 김병의 장사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0: 예, 부모님이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이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로서 자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힘들어서 혈기를 냈다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또 무기력증이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7087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고통과 아픔을 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되게 해 주옵시며
1: 아멘.
0: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1: 주여.
0: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힘을 다하여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자신에 가는 앞날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장수하며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9623번님, 둘째 딸 35살, 하나님 은혜로 많은 고비를 넘기고 임신이 됐습니다. 아, 쌍태아라고 합니다. 딸 자궁에 잉태하고 보니까 물혹이 몇 개 있다고 하네요. 임신 중이라서 이 물혹이 클 거라고, 그러면은 산모가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혹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고 튼튼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착상이 이제 시험관 가운데 착상이 됐는데 살짝 피가 비쳐서 걱정이 된다, 병원 간다 요 문자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목사님.
0: 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쌍태아를 주셔서 참 야곱과 같은 훌륭한 자식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또 어머니가 이렇게 또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또 이 가정에 좋은 선물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압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9623님, 3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귀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0: 하나님께서도 상태아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또 임신 중에 물혹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물혹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태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태아에서부터 하나님 이들을 훈련시켜서 사오니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실력자들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또 가족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상태 아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이어서 중보기도팀이 받아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채플 후에 업무를 시작하는 저희 직원들도 전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기도 제목 보내실 때 앞부분에 익명 이렇게 쓰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자, 지금 시각 11시 27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 방송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한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파 선교의 기적은 바로 기도로 후원을 함께 하시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시간 화요일 날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교회에 가셔서도 같은 교회 성도님들께 같이 들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주파수 107.3MHz 그리고 휴대폰 앱으로도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들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파 선교사가 되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그 시간에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바랍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420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샬롬, 경기도 성남에서 울산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진상철 형제님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어제 저희 울산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시원하고 또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배달이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시원한 커피, 따뜻한 커피 먹으면서 참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울산 극동방송 직원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진상철 형제님이 목 감기에 걸렸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참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한 분이신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도 올려주셨네요.
1: 예,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 위로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이분의 소망처럼 우리 방송국 직원들이 더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울산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4420님, 진상철 형제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으로 또이 방송국까지 찾아와서 직원들을 사랑으로 공개하였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울산 방송국을 섬기는 모든 직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방송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울산의 복음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또 우리 형제님, 또 목감기로 고생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손길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어주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8395번님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자,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직분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직분이 주어져서 새가족부 그리고 구역장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 식구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이 좀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좀 도망 다니시거나 좀 다음에 맡겠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은 제가 성숙한 뒤에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1: 예, 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0: 또뭐 여러 많은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지쳐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나도 저거 맡아서 할수 있겠나, 그런 부담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셔서 또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새가족부 구역장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그런 사람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내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게 되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새가족부 또 구역장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돌아보고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함께하며 교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본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서 즐거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이루어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9215번님 오늘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건강하게 일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9215번님의 기도 제목이 해당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일거리, 그리고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그렇게 잘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목사님 권면의 말씀,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9215님, 이 기도 제목은 굉장히 오랫도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서 이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또 프리랜서로 또 현재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9215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기도를 듣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 있어 인정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셔서 일거리가 많아지게 하시며 또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또 일하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게 하시고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을 받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0: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고요. 저희가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이어서 중보기도 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숨,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 꼭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인사와 권면의 말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모든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3: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4: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고
5: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6: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0: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 이후 국회 후속 입법이 7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법제처가 임신 중지 약물의 수입 허가가 모자 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자 법학계와 생명윤리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모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수록된 대조묵상집이 이주민 성도들의 한글 습득과 신앙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동대문교회 옛터인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에서 동대문교회 안내판 설치 감사 예식을 가졌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어제 서울 동대문구 바퍼 나눔운동 본부에서 바퍼 사역 1,500만 그릇 돌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한 새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

0: 해주의 결정 이후 국회 후속 입법이 7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법제처가 임신 중지 약물의 수입 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자 법학계와 생명윤리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경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관 교수는 허용 범위와 안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 해석만으로 약물 허가 절차가 앞서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 중절은 수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 만큼 약물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고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경선 교수는 이번 논의가 약물 허가 여부에 그치지 않고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모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수록된 대조 묵상집이 이주민 성도들의 한글 습득과 신앙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대한기독교사회가 이음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3월 출간한 한글 태국어 대조 묵상집 다락방이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와 화성 몽블레싱교회 등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신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성도들은 쉬운 예화와 두 언어가 병기된 묵상집을 통해 말씀 묵상과 한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태국어와 언어 구조가 유사한 라오스어 사용 이주민 근로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 베트남 공동체를 위한 한글 베트남어 묵상집도 추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교사회는 전도책자와 신학교재 등 아시아 언어신앙 콘텐츠 전반으로 발행 영역을 넓히고 현지 출판 보급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동대문교회 옛터인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에서 동대문교회 안내판 설치 감사예식을 가졌습니다. 기감 서울연회는 선교 141주년을 맞아 의료선교와 만세운동 역사를 담은 동대문교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에는 1887년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시약소 의료선교와 1890년 세워진 동대문교회가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알린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감총회는 이날 흥인지문공원을 스크랜튼 역사공원으로 명명하며 감리교의 종교적 유적지로 선언했습니다. 김성복 기감 서울연회 감독은 이곳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과 인권, 복음과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일공동체가 어제 서울 동대문구 바퍼 나눔운동본부에서 바퍼 사역 1,500만 그릇 돌파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한 새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1988년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한 바퍼 사역은 38년 동안 하루 평균 1,100그릇을 제공하며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 네팔 등 11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건물에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역의 공익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와 화장실 등 교재 공간을 마련하고 바퍼 나눔 사역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맑은 하늘로 출발했지만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점차 일교차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은 아침 최저기온 18도, 한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되며 체감기온상 일교차가 10도 이상까지 벌어질 수 있어 외출 시 얇은 외투를 챙기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4도, 습도는 63%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E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

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0: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더러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할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보 둘러는 왕립 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0: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1: 맞습니다.
0: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1: 네.
0: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1: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0: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1: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2: 그리고 첫째, 내가 뭐 그림 얘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1: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2: 평양남도.
1: 평안남도.
2: 그러게.
1: 네.
2: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1: 네, 맞습니다.
2: 거긴 평양남도.
1: 네.
2: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1: 네,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
2: 그 동네 이름이?
1: 개천시입니다.
2: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1: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2: 그러면 부모님들은?
1: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10년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 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은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2: 그러면 22살에
1: 네.
2: 탈북을 하는데
1: 네.
2: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1: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2: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 큰일 날 텐데.
1: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오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그거 듣으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 방송도 듣고 제주국동 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 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하나님을
2: 때 네 나 탈북해야 되겠다.
1: 네.
2: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요?
1: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2: 고등학교.
1: 네.
2: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 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1: 네.
2: 다 했겠지.
1: 네.
2: 영어는 못 배우고.
1: 영어는 조금 어릴 때 좀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못했습니다.
2: 무슨 돈벌이라서요?
1: 그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덤벌이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 장사도 하고 마늘 장사도 하고 복숭아씨 소금 장사 뭐 그다음에 옷 장사 그릇 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아니, 다 그러면, 해봤습니다.
2: 그럼 저 여기 내려와서
1: 네.
2: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1: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2: 하나님을 알게 됐다.
1: 네.
2: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씨 보통
1: 네.
2: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지지.
1: 네, 맞습니다. 네.
2: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1: 네.
2: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1: 네.
2: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1: 네.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네. 한국에 내려와서 뭐 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네.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0: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에 온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네.
1: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 산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전제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없지.
0: 그렇죠. 당연하죠. 네.
2: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0: 맞아요.
2: 이걸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0: 당연하죠.
2: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0: 네.
2: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럼 믿으면 되겠다
0: 네.
2: 그렇지?
0: 네.
2: 그게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정 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그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 벌어 먹여주냐? 이러면서
2: 그렇지.
0: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사회복지사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 같은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허용이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그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용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2: 모르지,
0: 여기서
2: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0: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정화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 달 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저희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그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 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0: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1: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0: 네.
1: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은 북한에서의 그 불편하고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2: 근데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1: 네, 좋습니다.
2: 교회는 어디 댕겨요?
1: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오, 조봉희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2: 많은 도움을. 집은 어디요?
1: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2: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1: 네, 맞습니다.
2: 그렇지.
1: 네.
2: 그러면 이제 집. 아직 결혼은.
1: 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2: 못했고요.
1: 네. 믿음의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1: 신랑 보내달라고?
0: 네.
1: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2: 그러니까요.
1: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 몇 사람 있었어요.
0: 아 정말요? 네.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네, 이 뭐냐 하면은 네.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네.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0: 네.
1: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네.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0: 진짜요?
1: 그래.
0: 와우. 저에게도.
1: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0: 아 어머니는 생사해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1: 오셨어 어머니도?
0: 네. 아니요. 아버지만.
1: 아버지만.
0: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재판받고
1: 그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0: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네.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0: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1: 안산에?
0: 네.
1: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0: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1: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0: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0: 네.
1: 완산에서?
0: 네.
1: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0: 동생 있습니다. 동,
1: 남동생?
0: 여동생.
1: 여동생?
0: 네, 여동생은 뭐예요?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그 처음에는 연세중앙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너무
0: 네.
1: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0: 아, 아닙니다. 제가 대학공부 하느라고
1: 잘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0: 네.
1: 그 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0: 아,
1: 그런 사람이면 좋지.
0: 아, 네 그런데 뭐 저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 좋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0: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1: 지금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아이,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1: 그게 먹고 제일 사는데 중요하죠. 지장이 없으면 간다.
0: 네.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0: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극동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받았구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1: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0: 네.
1: 미군 하나 잘 만나서
0: 네.
1: 우리 집이 가난해.
0: 그러니까
1: 미국에 유학을 가서
0: 네.
1: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0: 네.
1: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고.
0: 네, 맞아.
1: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0: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교회 한 번도 안 댕겨서.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믿어 살리겠지.
1: 네,
0: 신학을
1: 당연하죠.
0: 하고 미국 여자 하나 윤회를 해서 한국에 왔어.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내가 막내요. 우리 형님들이 말잘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1: 와우,
0: 그래서
1: 할렐루야.
0: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
1: 네,
0: 그래서 우리
1: 맞습니다.
0: 터주까리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댕기는 가족이 됐어.
1: 할렐루야,
0: 그럼
1: 아멘.
0: 자기는 라오스에 갔었어?
1: 네,
0: 왜?
1: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 교회라고 통일서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0: 얼마나 있었어, 라오스에?
1: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0: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1: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0: 바로 한국에?
1: 네. 그 라오스 대사관으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0: 그게 몇 년도예요?
1: 그때 2018년입니다.
0: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31살입니다.
0: 31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1: 네, 지금 빨리.
0: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응? 믿음 좋고
1: 맞습니다.
0: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1: 네, 제가 북한과 한국을 살면서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0: 그러게.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1: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안 나와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기도 제목이네요.
1: 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0: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2: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

0: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1: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역이 뭔지 예수구원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2: 거기
1: 꿈입니다.
2: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1: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끼두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네.
2: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1: 네,
2: 그래.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2: 그래서
1: 저희
2: 급동방송 듣고, 자동차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0: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학교

흥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모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 번 시험받는 과정. 누구한테? 사탄한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못된 사탄한테 세 번 시험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쉽사리 세계 물정에 흘러가기가 쉽고 누가 속상한 얘기를 하면은 화를 발칵 내고 배고프면 가난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 못된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는 3대 시험을 받았으면 나 같은 쫄장부는 100번, 200번, 300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마귀한테 받았는데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으니까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탄이 만약,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도 진짜 더럽게 유혹하는 사탄이야. 첫째, 인류도에 어긋나는 유혹이에요. 만약 이미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탄이요, 네가 만약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거는 내 인격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무시하고 만약,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요 40일 금식했으면은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식에 환장될 정도로 그거를 알면서 본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넘어뜨릴 수가 있느냐. 어떤 마귀가 뭐라고 대답하냐. 마귀 여러 마리요, 수십 마리 마귀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성으로, 장가도 안 들었어, 나이 30이요, 이성으로 유혹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은 그 이성을 떠난 사람이다. 암만 이쁜 여자를 갖다 둬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지금 40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일 거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쓰러뜨려보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라에 돌덩어리가 많아요. 내가 처음 이스라엘 가봤을 때, 야, 꿀과 젖이 흐르는 나라니 얼마나 좋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바위, 돌 그것만 보이지 나무 한 그루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 야, 어디 여기가 꿀과 젖이 흐르느냐. 내가 살고 있는 목걸이 더 나은 것 같아.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기 돌덩어리가 많으니까 저거 떡으로 만드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까지 돌덩어리 하나를 떡으로 만드는 건 조반 먹기 전이요. 그러한 분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 자식아, 그거 내가 못할 줄 알아?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어 달라, 땅, 땅. 그러면 그냥 떡이 그냥 뭐, 계피떡, 밑, 부친 게 뭐.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질 않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 유혹과 외로움 여러 가지 등등에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울면서 나요. 떠날 때도 울면서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거 없이 빨가슴 위로 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미국의 생화학자 돌프 벤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몸무게 70kg 되는 사람, 저요. 그 70kg의 사람을 물질로 환산한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이걸 다 환산해서 몸무게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이 낸 거예요. 2달러 98전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될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까불고 교만하면 야, 너는 3불밖에 안 되는 놈인데 왜 까부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 그 돈 가지고 가마솥 치킨 볶은 거나 하나 사 먹을 정도, 피자 한 판 사 먹을 정도 내 몸무게에 모든 거 해서 따져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의 몸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만 보지 말고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에게는 귀한 영혼이 있어.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고 가치로 잴 수도 없는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요새 뭐 AI 가지고 난리 때리는데 나는 AI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나는 그래. 왜? AI가 여기 다 적어놓은 거 그거 잘 알아맞히는데 AI가 내 정신, 내 영혼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사람의 존엄성, 참 하나님을 섬길지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지도 아는데 AI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달러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10대는 배움이고 20대는 이성이고, 연애를 언제 하는 거냐? 10대에는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20대 쫙 들었으면 이성에 관심이 있죠. 30대 생활이요.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나? 40대는 자유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여행도 가고. 50대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가라. 애들 데리고. 60대 자기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지. 병원 가지 말아야지. 70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저 자식들이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80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90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도 샤워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운동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맛있는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다. 야, 평안히 살 수 있다. 또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줄 수가 있다. 오늘 집에 나갈 때 눈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찾아가 보세요. 맹인, 안 보여. 한번 가보세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피눈물 나는 인내와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 정신적인 영웅이요, 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뉴저지 주정부에 장애자 복지국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의의 목적은 초과 제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피고인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다시 국장이 되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은 영웅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웅, 기독교 초등학교에 왜 자폐아를 받나? 왜 슬로우 러닝 애들을 받나? 왜 정신장애 아들을 받나?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힘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못하러 어려운데 해. 그러니까 한국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부자로 살진 모르지만 1등 국민은 되기가 어렵다. 마더 테레사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에도 두 번 왔다 갔고, 저도 그 사람을 실제로 캘카다에 있는 거기 가서 두 번 만났고, 미국에 한번 와서 조찬 기도회에 강연하는 것도 한번 들었는데, 하루는 데레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데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가 우글거리고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캘카다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고 죽음은 무덤에 만들어서 파묻어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캘카다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한 권, 수녀복 한 벌, 성경 한 권 들고 갈카다를 갑니다. 그때의 데레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친한 사람을 누가 돌봐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을 때, 우상을 배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합장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시장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사람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나 같으면 야 이 나쁜 그냥 떡 나와라 뚱땅 하면 그 돌이 다 떡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예수님은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 내가 배고프면 불의한 수단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에서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잠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빵 하나를 도둑질해서 먹고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격언.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메릴린 먼로,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은 어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메릴린 먼로. 1962년 36살 때 어느 날 밤 그가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린 자도 많았다. 수백 명의 팬레를 자기 한번 만나고 싶다. 매일 받는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장담을 한 멜런 만로. 금반 머리에 육체파.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가 이렇게 말,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유혹할 수 있는 멜린 만로. 삶을 포기하고 어느 날 저녁 수면제를 잔뜩 먹고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자 나이 36살. 헤밍웨이, 어르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All Men and Sea, 그 저서를 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총이요 뭐 잘 있거라 그러나 Farewell to Guns, 그 소설을 쓴 것이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는 몇 번이고 결혼하고 이혼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쏴서 자살을 했어. 그가 이렇게 말 남기고 죽었어요. 나는 피라미드에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말 한마디 남겨놓고 자살을 했죠. 헤밍웨이, 위대한 작가였지만은 자신의 영혼이 빈 상태라
관리하지 못

못해서 그의 내면은 명성에 비해 보잘것없었습니다. 메릴린 먼로나 어너스트 헤밍웨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신기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헛것.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야. 마태복음 4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 만약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처음에는 물질을 시험하시다가 실패하니까 신앙을 시험하는 걸로 바꿔줬어. 성전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라. 곧 너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 성전 앞에 마당에는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와글와글거리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 높이가 한 90짝가량 되는데 27m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만약 뛰어내리면은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유혹이 뭐냐? 아, 내가 누군데? 내가 영웅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뛰어내릴게! 천사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않게 보호하신다. 예배당에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어떤 때 예배당 지붕 위에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수들, 사탄들 거기서 바글바글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연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텐데 거기서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라. 제 기도는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하니까 막아버려라. 예배당 지붕 위에는 마귀의 소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예배당은 성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때에 온전치 못하면은 마귀의 장난, 마귀의 시험하는 장소로 지붕이 변한다고 그랬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성공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갈 적이 더러 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높은 산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영광의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영광과 영예 받기를 좋아합니다. 참 너나 할 것 없이 아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쟤 뭐 저거밖에 몰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전하 전신을 발명한 사람이 세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술이 생겨나게 된 동기와 정로를 더듬어 볼 때에 우리는 지존하시는 분 무시하지 말고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셔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런즉 우리를 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본을 누구나 배우도록 하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믿는 사람 찬송도 하나님의 영광을 적어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세의 시험 정치적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해 하나님에게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1929년 미국은 말할 수 없는 대공황이 왔어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이다. 그게 취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되는 동안에 뉴 디얼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달성하는 정치권에 그걸 내몰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이 다시 정상화가 됐다. 뉴 디얼.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에 그 후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과거의 미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예수님 권세의 시험, 영광의 시험, 시장의 시험, 신앙의 시험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죠.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송인데 호레이쇼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작시를 해서 후에 작곡까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노래 잘하는 성도가
뉴욕에 있는

0: 생생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수감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수라정이 돼가지고 날라오고 이게 날라오고 저게 날라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에 그 여자가 높은 소프라노 음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장소가 조용해지면서 후렴에 구주께 도움을 구하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던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은 기꺼이 도우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교도소가 조용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의 찬송에 매혹이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0: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 워십 남현용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오후 워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과 또 발걸음은 온전히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른 오늘이라도 주님의 계획임을 신뢰하며 반드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어십 지금까지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하시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3: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4: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고
5: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6: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7: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8: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5: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0: 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표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이 같아요. 이게.
1: 극동 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2: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4: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포교회 신상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권면하시고 또 우리 교훈하시는 말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가 되자. 다시 따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참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왕래하고 그리고 향락에 빠져 있고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불심판 이전에 이제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또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받는 때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고 영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영향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연약해지기 쉬운 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협력하며 봉사하고 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강화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종말 때에는 특별히 어려울 때가 올 거니까 성도는 세 가지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맡김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속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족감에 살 때가 있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두루뭉실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하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히 성찰해서 따져서 신앙을 점검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하며,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며, 나의 전도 생활은 어떠하며, 나의 연합 생활은 어떠하며, 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어떠하며,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면서 고쳐나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살피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에 진단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그의 사랑의 권면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이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이와 같은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내 행위를 행동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련하구나. 주님께서는 그의 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가짐 모두가 저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아시는 것은 곤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헐벗고 이제는 아주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불쌍한 교회가 되어 있는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은 만족하고 자만하고 우리는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포교회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 줄을 압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피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일원인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잘못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서 주님이 보시는 그런 판단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 조금 더 내 자신이 속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영적으로 부여해야 될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부여한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병이고 영적으로는 정말 공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볼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리라. 나는 나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리라. 나는 나의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리라. 아멘. 이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래부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그의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그와 같은 교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아주 교통 요충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 은행이 있고 옛날에 이 기케로 같은 분들도 거기에서 돈을 저축해 놨다 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는 의약 학교도 있고 안약을 만드는 것도 있고 약물을 가지고 옷도 짜기도 하고 아주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처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이 시기에 이때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이 교회가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약하게 되고 이제 곤고하게 되고 그리고 미지근하게 되고 주님이 보실 때에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번에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저들을 권면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사랑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가난한 육신적으로는 부여한데 가난한 교회가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이 아래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는 아주 지금 그야말로 나는 막 그냥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와도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그리고 날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간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이 자리에는 정말 낙심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신앙생활이 자라갑니까? 어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집니까? 어떤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동여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몸부림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엉이 있게 되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면 점점 여러분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미지근하게 됩니다. 차도 안 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가워라는 겁니까?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고치든지 나가 죽든지 하라고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내가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바란다. 따라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뜨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열심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정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삶으로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회복되는데 뜨거워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불이 꺼져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이, 아주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여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불을 더 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게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 모든 섬기는 것이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있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이 붙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것이 힘이 있게 되고 말도 빨라지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인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 자기네만 죽기 살기로 앞으로 나가고 교인들은 못 따라오는 거라. 그러면 뒤를 돌아보고 왜 안 따라오느냐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말씀할 때 성령 충만 받아도 교인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 네 혼자 쫓아가면 안 된다. 그죠? 따라합시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함께 가야 된다. 목회자는 앞서고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 그럼 따라합시다. 장로님이 뒤따르고 순서대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은혜를 받게 되면 다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여러분들을 내가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아주 상한 음식, 미지근한 음식, 그런 음식을 먹어 토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인들을 정말 못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성도, 뜨거운 성도, 함께 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열심 때문에 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늘 식사를 기를 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미폭의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에 열심하자. 아멘. 성전 삼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열심하자. 옛날에 한국교회는 온산이 기도원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요즘 기도원 수양관 다 폐쇄됩니다. 한국교회 기도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자. 아멘. 또 따라합니다. 전도에 열심하자.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운 교회인데 이 동굴을 복음화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일에 열심하자. 연합하자. 아멘. 또 따라합시다.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하자.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랍니까? 아, 저는 요즘 자꾸 가요에 이런 거 있더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자꾸 생각이 나요. 나이가. 옛날에는 내 나이가 그렇게 해도 별로 안 느껴졌는데 78살 됐습니다. 제가 이래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습니다. 나이 말라고 가르쳐주느냐고. 아, 78, 내년도 79, 80, 80까지 건강한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자녀들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불렀습니다. 봉투 두 개 닦아주고 하나에 1,000만 원씩 넣었습니다. 1,000만 원 넣고 아들한테 줬습니다. 얘들아, 이거 받아라. 1,000만 원이다. 내가 너희들 교육시키고 자라게 하고 결혼시키고 직장도 얻었으니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더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은퇴하고 너희들한테 주는데 이것 가지고 내한테 다시는 기대지 마라. 이 앞으로 네가 있는 거는 얼마가 있던지 간에 다 썩어 죽는다. 그랬어요. 지혜롭죠?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건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해마다 지난해하고 올해가 조금 달라요. 이번 여름이 더워서 운동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집에 있을 때는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요즘은 걸음 걸을 때도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는 90 못 가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따라합시다. 열심이 안 나면 또 따라합시다. 용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그래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미포교회는 이 시대에 모든 다른 교회보다도 뜻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열정 있는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속지 말고 자기를 좀 성찰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속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부자라고 그러는데 너 부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 부여하여 부족한 거 없다고 그러는데 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섯 가지로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지적해 줍니다. 전부 다 부족합니다. 너는 곤고하고, 너는 불쌍하다, 참 가련하구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헐벗은 거, 수치스러운 것 보기는 거, 눈먼 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디테일하게 스스로 속지 말고 내 자신을 철저히 디테일하게 신앙생활을 성찰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의 점검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자. 좀 크게 합시다. 세밀하게 하자. 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하나 살펴서, 나는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부족한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채워가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너희들이 부여하게 하고, 믿음을 믿음에 부여한 거 아니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흰옷을 사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가리우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0: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성령님이 앞에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고 그리고 저들 향하여 심판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신을 살피라 이런 거고 이제는 종합적으로 볼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만세대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함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들의 사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을 그리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고 고침을 받고 능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볼지어다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이와 같은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 두드리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 대문 밖에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둘렀네 이처럼 인내하심 참 큰 은혜인데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데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본 모습을 보면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운열을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밖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따라합시다 들으면 듣고 그냥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군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와 같은 자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진액을 빨아먹듯이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승리하는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신상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에 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이면서도 목회를 하시는 어느 상담 전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히 중독과 관련된 치유 상담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독이란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

대신 다른 무언가로 끊임없이 마음을 채우려는 행위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뭐 술, 담배, 게임, 스마트폰 중독, 요즘은 쇼핑 중독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에만 몰두하는 관계 중독도 있다고 하지요. 저마다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무언가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허전한 마음, 결핍된 사랑의 빈 공간은 다른 것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연약함과 갈증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맑은 생수가 우리 몸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생수보다 더 시원하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건 오직 주님뿐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오후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은혜의 찬송가였고요.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찬양으로 목마른 사슴이 두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아, 우리 각자 살다 보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순간, 다른 걸로도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력적으로 몸이 안 좋거나 고단할 수도 있지만 또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하고 힘들어서 이 시간 극동방송 켜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오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리는데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참여하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4202번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편안하네요. 샬롬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 8658번님, 오랜만에 극동방송 듣는데 참 은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말씀과 찬양은 뭐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오랜만에 들어도, 매일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지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같이 걸어가기에서 계속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달고 오묘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면서, 2381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신나고 경쾌하게 찬송가 올려드렸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시라는 팀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웨이홈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5시 20분이고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요. 또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배경화면으로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지요. 말씀 씨앗 배경화면. 이번 주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또 억울함과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경과 상황 너머에 주님의 선한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배경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602번님, 오늘도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신청하고 싶은데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그 기쁨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찬양도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2302번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들려주세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꼭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신청해 주셨네요. 얼마 전에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연합 합창 곡 전해드렸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뉴욕 카네기홀, 뭐 워싱턴 케네디 센터, 세계 곳곳에 안 간 곳이 없죠. 은혜롭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무대 연출과 영상까지 더해져서 나라사랑 축제가 매년 열릴 때마다 정말 많은 방송 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은 작년이었던가요? 나라사랑 축제 때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한 초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기념하는 그런 헌정 퍼포먼스와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복음의 길로 또 사명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하루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연합 합창으로 함께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두 곡의 찬송가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7602번님의 신청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달빛마을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비 메이슨의 영어 찬송 We Give Thanks까지 보내드렸습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 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0: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죠. 벌써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으로 향해가고 있고 또 같이 걸어가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아시죠? 별도로 당첨 문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케스트라 연주 찬양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자격이 갖춰져 있고 메이드가 돼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좀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그 도구들을 개발해내고 그 방법들을 개발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돈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해서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돈이 되는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바로 나를 찾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에게 투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그 일을 하는 기사를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리어집니다. 위대한 정치가였으며 군인이었으며 아버지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다윗.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유명함, 다윗의 대단함, 다윗의 업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에 제가 말했죠. 과연 다윗은 세상이 뽑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뽑혀서, 그래서 이러한 성군이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정해놓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왕이 있는데 이 왕을 놔두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간다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해서 제사를 지내서 간다고 그래라. 그때 당시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듯이 제사를 집도하고 이렇게도 했고요. 어느 동네에 가서 큰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그 가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은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이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를 그 제사에 청하지요. 그리고 이새에게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한 나라의 선지자로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그 동네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고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하지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도다. 사무엘은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아, 이 아들이 기름 부을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가 바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한 근거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고. 누가 봐도 이는 장군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요즘은 잘 안 하죠. 어릴 때 보면 장군감이다. 엘리압을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엘리압이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해서 다음에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들들을 모으라 그랬는데 누구를 빼놨습니까?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 하나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에 비해서 아직 나이도 어렸을 것이며 이 사무엘이 와도 부르지 않을 만한 아버지의 기준, 아버지의 조건에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알고 보면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니까 앞에 그 신장과 용모를 보고 엘리압이다 라고 했는데 외모를 딱 봤을 때 다윗도 괜찮았죠. 괜찮았다고 나옵니다. 또 다윗은 심지어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를 볼 때 다윗은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하고 말도 잘하고 준수한 이 정도면 괜찮은 아들이에요? 안 괜찮은 아들이에요? 괜찮은 아들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 사람은 여기에서 좌절을 합니다. 아니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난 남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중요한 일에 아들을 안 불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리어지지 않은 다윗입니다. 이 시대로 좀 표현해 볼까요? 뽑히지 않은, 아버지의 기준에서도 뽑히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좀 다르게 좀 해석.

19절에 보면은 엘리압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형들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 그래서 그런대로 괜찮은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대로 괜찮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나다운 대우를 잘 받고 있다, 그 이상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대부분이 나를 대접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월급이 이만큼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사회에서 잘 대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뽑히는 그 한두 자리,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격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해 주겠다고, 그럼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는지, 다윗을 불러오고 나니 이 모습이 보였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너는 이걸 좀 더 잘하고, 너는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낫고, 너는 이게 탁월하고 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여기 앉혀놓고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인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이미 1절 말씀에 읽었지만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보았고 다윗을 정해놓았고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그 아버지 이새는 좀 더 괜찮은 사람, 뛰어난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찾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찾는 사람은 다윗이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기 앉혀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좌절을 줍니다. 우리의 못남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들춰내어서 이래서 내년에 월급 덜 못 올려주고 이래서 늘 승진 못 시켜주고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못한 부분을 들춰내어야지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좌절합니다. 내가 못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여기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실력이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뽑으시고 뽑아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실력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력을 갖추어가는 그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세상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실력은 하나님께서 갖추어주시거든요. 어떻게 갖추어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몇 구절 찾아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실력이 어떻게 나타난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수금 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타로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는 그냥 기타만 쳤는데 이제는 그 기타가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그 수금이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것으로 실력이 나타난다고요. 똑같이 하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인데, 똑같이 시장에서 하던 그 업무인데, 똑같이 하던 말들인데 하나님의 실력이 들어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력이지요. 또 말씀을 찾아봅시다. 1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키가 3미터가 다 돼가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아무도 감당해내지 못했던 그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 죽였습니다. 뭐로 죽였다고요? 그의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있어야 죽인다는 겁니다. 칼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옥동사로의 어느 선거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더라. 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손에 칼이 없었는데, 자본 하나도 없었는데 누가 어느 옥동사로의 어느 애가 이런 대학 갔다더라, 이런 직장 갔다더라, 이런 일을 했다더라. 야, 내가 알고 있는데 가 옛날에 내신는 거 이랬는데 그 손에 칼이 없었는데, 다윗 손에 칼이 없었는데

0: 누굴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을 갖춰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가는 곳마다 잘해요. 다른 사람들 다 예쁘게 봐줘요. 다 잘한다고 봐줘요.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강한 게 아니라 다윗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좀 괜찮은 걸로 안 된다 봤죠? 좀 괜찮은 다윗이 아버지께도 부름을 못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좀 괜찮은 거 믿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거 그거로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 위에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보는 사람마다 좋게 봐지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늘 하던 수금 여주인데 악령이 달아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작은 물맷돌이 민족을 구하는 일로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실력은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실력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하나님이 기름 붓는 그 순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수금 실력이, 다윗의 물맷돌이, 다윗의 인성이, 다윗의 좀 더 나음이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씀을요,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을 크게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뭉클하고 움직여지고 뭔가 소름이 끼치고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고 뭔가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원어를 한글로 해석한 것을 그냥 읽어볼게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의 뿔을 취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께서 그날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에게 강하게 돌진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 강하게 돌진해오는 거예요. 그때 강하게 올 때 뻥 차지 말고 강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실 그때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옮기고 입을 열고 내 삶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실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며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시키십니다. 강하게 돌진하여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움직이고 이 민족을 움직이실 때에 우리는 그 감동에 이끌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던져 할 때 던지면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이 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가고 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력하게 돌진해 오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에 감동되어서 이 땅 가운데 좀 더 낫기 위해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펼쳐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정부는 지역번호 052-265국에 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우리 민족을 설명하는 것 중에 설득력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흥이 많은 민족이고 또 하나는 정이 많은 민족이지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치니 또 하나의 그럴듯한 설명이 있습니다. 흥정을 좋아하는 민족.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 참 눈에 익습니다. 생각해보면 연봉 협상도 내 능력에 따른 대접을 흥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내가 연봉 1억을 받겠다 하고 생각하고 흥정을 시작했는데 2억을 받아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싶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 구원의 가격을 흥정하려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억만금을 드려도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은 가격을 아예 매기

일수조차 없는 우리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런 주님께 우리도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사로 화답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호산나 싱어주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이어서 손경민의 살아계신 주, 주리와 이은화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건강에 여유가 있고 또 물질에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조금만 더 생기면 심령이 뭐 그냥 바로 부요하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가난하지만 또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어둠 속에서, 그리고 트루바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이어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와를 속여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 뱀, 곧 사탄을 모든 짐승보다 심하게 저주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 위를 떠다니지도 건너뛰지도 못하게 하고 배로만 땅을 기어다니겠죠. 그 뱀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다 끝나지 않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 사탄을 흑암의 무적행에 놓고는 천년 동안 봉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심판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를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탄의 머리를 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다름 아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입혀주신 그 옷을 사계절이 아니라 영원히 입겠습니다. 아멘.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다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또 돌아가는 그 일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영어 찬양으로 두 곡 골라봤어요. 먼저 바비치의 Blessed be the Lord,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번안돼 있죠. 그리고 조지 베벌리 시어의 Victory in Jesus. 두 곡 함께 하시죠.

조지 베벌리 시어의 빅토리 인 지저스였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이 더 준비되어 있지요. 먼저는 항해자 시와 그림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테너 강내우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준비했습니다. 정말 험한 십자가, 그 피 흘린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선장되신 주님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항해길 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 드리시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내주신 문자들이 있는데요. 0069번님께서는 사무엘상 필사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5067번님께서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나의 내면은 그 갈등 속에서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와.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내면이지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손재석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곤 예수, 그리고 강명식의 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곳곳에서 믿음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여 러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성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주님의 강권적인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 없이 주님을 믿기 힘든 그런 상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것, 논리정연적인 것, 체계적인 것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분히 행정적인 것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적과 기적,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같은 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니 제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제가 이성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의 전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거기에 언제나 형용사고 부사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못 이루는 일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전지전능하신 영양 있으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삶을 누군가가 목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묻는 분은 없지만 물으신다면 저는 간결하고 간략하게 딱 한마디로 저의 삶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기적의 연속이 저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목사 때 우리 교회

한참 오기 7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7년 전에 저의 앞날이 걱정되어져서 휴가 기간에 그 휴가 기간 전부를 다 기도하는 데 쓰기로 작정하고 아내와 제가 휴가 기간 내내 작정 금식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앞날을 보여주세요. 저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제가 가야 될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첫 사역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아내와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 그 말씀이 보여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시편 말씀 가운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봤으나 그 말씀이 성경책 가운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항구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울산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내가 인천 쪽으로 부산 쪽으로 포항 쪽으로 가나 이러고 있었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저의 삶은요. 왜요? 왜 그랬느냐? 제가 신령해서 아닙니다. 영성어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도 의심 많은 존재인지라. 미약하고 나약하고 의심 많은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서는 저의 영성어 믿음이 안 자라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존재인지라 저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다윗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적인 열세를 갖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압살롬 진영 가운데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책사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에게 1만 2천 명만 주면 다윗 진영을 진멸,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1만 2천 명을 압살롬이여 나에게 지금 주소서라는 이 아이도빌의 이 작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맞다 옳다 그때 그 당시에 1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의 꽁무니를 쫓아갔으면 다윗은 전멸, 진멸당했어요. 그만큼 숫자적인 열세가 다윗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사무엘하 18장 8절 불리한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칼과 창으로 죽은 자보다도 숲을 늪지대에 빠서 죽은 압살롬 진영의 군대 숫자가 칼에 죽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지라 이적의 하나님인지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사업장과 가정에 내 직장생활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기적적인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조합니다.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도 숲을 늪지대에 빠져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 말도 안 되는 숫자적인 열세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평범한 일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평일한 일은 내 능력이야. 내가 원래 공부 잘했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고 내 자녀가 이 일에 열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나쁜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경향성과 인간적인 상정을 알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내가 너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다섯 왕이 연합했다는 것은 다섯 개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다섯 개 나라가 연합했으니 아무리 조속 다섯 개 왕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숫자적으로 하더라도 5대 1 말도 안 되는 숫자적인 열세를 가지고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굳이 태양과 달이
멈췄었습니다.

누가 명령하니까? 한낱 인간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태양도 달도 멈춰졌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십니까?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모리 족속들이 전쟁에 출범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전쟁이 났는데 이런 이적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믿음이 나약한 연고로 우리 모두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야, 내가 보낸 종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태양도 멈춰지고 달도 멈춰진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태양조차도 달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멈춰지는 이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이번 전쟁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 시편 40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편 40편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며 뒤를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요약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적이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의 고백. 가난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비는 신이 달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기본 골짜기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이런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분오열됐던 모래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태양도 멈춘다, 달도 멈춘다,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자, 그들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 전의 영성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의 영성과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군대가 아예 출발 못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었고 애굽에서 군대가 아예 출발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백성 목전에서 성경 표현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느냐? 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들의 미래를 주장해 줄 것이며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줄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이적과 기적을 똑바로 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적과 기적을 경험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춰준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우박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아군 진영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열감지 유도탄이 된 것처럼 이 우박이 적군들에게만 떨어지요.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시나요?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숲을 늪지대에 빠져 죽은 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의 숫자가 왜 훨씬 많으냐? 만약에 거꾸로 우박에 죽긴 죽었으나 칼과 창에 죽은 자의 숫자가 많고 숲불에 빠져 죽긴 죽었으나 칼과 창에 죽은 자의 숫자가 더 많으면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인지

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그래도 우리가 용맹하고 우리가 용기 있고 이거는 나의 힘이야. 나는 원래 공부 잘했고 이 분야의 전문가고 내가 노력해서 이 직장을 얻었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하여 우박의 죽은 자의 숫자가 칼의 죽은 숫자보다 더 훨씬 더 많았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말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서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는데 하나님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성경 말씀은 숫자를 강조합니다. 칼과 창의 죽은 자보다도 우박의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원리인데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른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서 미스바에 모여 우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미스바에 모여 그래서 무장 해제된 상태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항상 내부에는 첩자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블레셋 군대에게 흘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정보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들이 뭐라고? 지금 비무장 상태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살육하고 도륙하자. 그들은 지금 무장 해제되어 있다. 이번에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호기이다.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산을 오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평상시 같으면 원망했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네요. 영성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은혜 받고 영성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블레셋 군대가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이 모든 어두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얻게 되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들이 총과 칼과 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대군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전문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번에는 수풀, 늪지대, 우박, 이번에는 우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책을 다른 말로 기적책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1일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려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져 바랍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단 한 가지. 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군 우레, 천둥 번개, 우르르 쾅쾅쾅 천둥 번개, 우레를 발하여 산을 오르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준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심장에 그리고 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내와 둘이 드리는 제사, 아내와 제가 단둘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에 받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직접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께서 직접 떠먹여주시는 그 생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3일 뒤에 퇴원하신 줄 믿습니다. 도무지 퇴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분도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고백을 할 정도로 너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낙담되고 절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는 어디일까? 아수르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 당황하고 그 대군의 그 위압 앞에, 그 엄청난 숫자 앞에 히스기야 마음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요구하는 대로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뺏겨다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줬는데, 악인이 약속을 지키는 거 봤습니까? 악인이 정직한 말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악인은 거짓말도 잘하고요. 악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금은 다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돌격 앞으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산헤립이 준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 의뢰 의탁하며 나아갔더니 그 다음날 그 엄청난 대군이,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사람 죽었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 18만 5천 명씩 다 죽었는데 할렐루야 외치고 싶지만 할렐루야 외칠 수 없고.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었더라. 아군 피해 한 명도 없어요. 칼집에서 칼 뺀 적도 없어요. 창 뺀 적도 없어요. 아군 피해 용병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성장이 되었더라. 이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서? 안방에서, 직장에서, 다락방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적의 시작은 예배할 때에, 장소는 성전에서, 내 인생의 기적은 성전에서 시작되고 내 인생의 기적은 예배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 300 용사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횃불, 항아리, 한 가지는 뭐예요? 김밥. 횃불, 항아리, 나팔. 이들이 상대해야 될 숫자는 미디안 군대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300명이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 내 가정, 건강, 직장, 결혼,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교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성전이요, 그리고 횃불, 항아리, 나팔.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일제히, 잘 되는 교회는 일제히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중질환 교회 안 돼요. 일제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뜻이 일제히 똑같아. 같은 열매,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먹어야 교회가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제히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뜨릴 때, 그리고 횃불을 들어서 기도원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 횃불을 불어서,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 분다라는, 나팔을 분다라는 그 히브리어 어원적으로 해석하자면 찬송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나팔을 분다라는 그 분다의 히브리어 어원이 찬송하다. 성전에서 요한한 밤에 제사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때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불쓰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나팔을 불 때에 동사의 연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속이 되었냐면 먼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나팔을 불며를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두 번이나 항아리는 한 번 깨뜨렸고요. 횃불도 한 번 들었지만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불며 두 번이나 우리의 기적 가운데 나의 감사의 찬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재료. 여러분들 저는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액체, 세 가지 액체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 땀, 눈물. 피는 희생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땀, 헌신입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내가 부엌에 들어가고 재정부실에 들어가고 방송실에 들어가고 운전대를 붙잡고 물을 떠다 놓고 교사로 성화대로 헌신하는 자로 교회 와서 휴지라도 죽고 싶고 교회에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나서고 싶고 땀, 그리고 눈물, 기도의 눈물, 피, 땀, 눈물, BTS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액체.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준비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결승점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전쟁에 승리할 만한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지혜자라고 해서 많은 식물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기적의 팔이, 그 능력의 팔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찬성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재료는 피땀 눈물입니다. 아람왕 베나다디 성을 에워쌌습니다. 다 모든 백성들이 아사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며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 내일은 니네 자식 잡아먹. 얼마나 사람이 아사 상태까지 이르고 절망과 포기 상태에 이르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까지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만이 걱정하지 마. 내일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보리와 밀가루와 쌀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나느냐. 기적을 믿고 기적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마니. 엘리사마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배불리 밥을 먹게 될 겁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기적을 믿고 기적을 선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하고 인정하고 그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 아람왕 베나다데 대군이 갑자기 환청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거는 환청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병고,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왕 베나다데의 군대를 포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입니다. 그 소리를 아람왕 베나다 군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없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영의 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귀 속에 뭐야? 이 군대 소리는 뭐지? 우리들의 숫자가 많지만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대들이 몰려오는

0: 말 발굽 소리, 병거 소리, 군인 소리, 군인 함성 소리, 돌격 앞으로 군인들의 함성 소리, 외치는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죠. 말씀을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라 하여 헷사람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으나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우리는 내일 이맘때쯤 밀가루와 보리와 떡과 살을 배부리 먹게 될 것이 엘리사의 그 믿음의 고백.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적을 믿고 기적을 선포하고 기적을 날마다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꿈을 꾸세요. 비전을 세우세요.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수신의가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44국에 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6국에 8885번, 지역번호 052 286에 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

0: 977국에 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의 9000번, 지역번호 052-220의 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고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5: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6: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교 선교사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3: 극동 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4: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0: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김양원 목사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김양원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고 작은 섬에서 태어나 극한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고 장애인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요. 그 후 26살의 젊은 나이에 장애인 교회와 선교회를 설립했고요. 한평생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명을 몸으로 실천하며 지극히 낮은 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꾼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로 신체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섬김을 받고 있다고요. 주변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3: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4: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5: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6: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7: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8: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5: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 옮겨갑니다. 아침의 그림자와 저녁의 그림자가 다르듯 우리 마음도 하루 사이에 이만큼 저만큼 자리를 옮기곤 하죠. 한 주를 지나오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기쁜 날도 있었고 이유 없이 가라앉았던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월요일의 하나님과 오늘 금요일 밤의 하나님이 조금도 다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곳저곳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선물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또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찬양 가운데 감사로 이 밤을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띄워드렸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하지만 다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장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었기에 오늘 이 밤도 이 방송을 들으며 잠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변함없으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오늘 이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아발론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스모키 노을풀의 찬양입니다. Were you there? 거기 너 있었는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곳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함께 교제를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벳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아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오벳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론 캐놀리 목사님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넘치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주말과 복된 주일 되시고요.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3장 어머니 모니카의 양육. 난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영생은 주님이 우리의 교만을 참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사 친히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당신만이 참 소망이시라고 믿었습니다. 난 이미 그때 주님의 십자가로 인 침을 받고 소금으로 뿌림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장이 뒤틀리는 고통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당신은 보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그때 이미 나를 지키시는 자이셨으니 내가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내 어머니의 경건과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당신의 교회의 경건에 힘입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당신의 기름 부은 자의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구했는지 보셨나이다. 내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내 육신의 어머니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순결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진통도 기쁨으로 겪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져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세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에서 곧 회복됐고 나의 세례식은 연기됐습니다. 이는 내가 또다시 오염되고 더러워질 텐데 정결해진 후에 죄를 지으면 더 크고 위험한 죄의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나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것은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지 않는 남편을 극진히 섬김으로 내 아버지를 감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간구합니다. 그때 나의 세례식이 연기된 것이 만일 당신의 뜻이었다면 도대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연기된 것인지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죄악을 억누르는 끈을 느슨하게 풀어준 것이 내게 잘된 일이었나요? 아니면 늦추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나요? 늦추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더라면 왜 아직도 사방에서 그냥 내버려둬 마음대로 하게,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뭐 어때?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아픈 몸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가 심해지게 그냥 내버려둬, 아직 낫지 않았는데 뭐 하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 영혼이 즉시로 쾌유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와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내 영혼을 지키고자 힘써 왔다면, 그랬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히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이 지나면 더 높은 유혹의 파도가 닥쳐올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통해 본래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버림받기보다는 그 진흙이 깎이고 지디겨져서 장차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는 그 유혹의 물결에 나를 내맡겼습니다. 어릴 적 난 천국의 문 밖에서 불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는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 고백합니다. 난 단지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미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눈앞에서 버림받아 음부의 골짜기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구역질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단지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줄대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가정교사와 선생님과 부모님을 밥 먹듯 속이곤 했습니다. 난 탐욕의 노예가 돼 부모님의 지하 저장실과 식탁에서 먹을 것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훔친 것이기는 했지만 나와 놀아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지불한 것이기도 했으니 즐겁기는 그들이나 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는 헛된 영웅심에 사로잡혀 야비한 승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봤습니다. 내가 했던 나쁜 짓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할 때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날 비난하면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년의 순진함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가 지날수록 죄들은 가정교사들과 주인들에게서 제자들과 하인들에게, 그리고 도지사들과 왕과 장원 영주들에게까지 전해지고 퍼져나갑니다. 마치 죄가 커짐에 따라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듯 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당신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을 겸손의 표상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설령 주님이 나의 생을 소년기에서 끝맺게 하셨더라도 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나는 존재했고 생활했으며 오감으로 느끼며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혹은 신비스러운 하나됨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나 자신에 대한 안전감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면적인 감각으로 감정의 순수성을 지켜냈고 이러한 세세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추구하던 중에 진리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을 미워했으며 비상한 기억력과 말솜씨, 부드러운 우정을 소유했고 고통과 비굴과 무지를 싫어했습니다. 이 작고 미천한 피조물에게 놀랍지 않고 찬미하지 않을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이 모든 놀라운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것들이 다 합해진 것이 곧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분은 바로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선하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난 내가 어린아이로서 가졌던 모든 선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매우 기뻐합니다. 숭고한 것들과 진리를 당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당신의 피조물, 곧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이 바로 나의 죄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슬픔과 혼란, 그리고 오류 속으로 곤두박질쳐 무분별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날 지켜주시면 내게 주신 은사들이 더욱 커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 당신이 허락하신 것이오니 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

자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끝에서 그 말씀을 기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s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한 줄을 마치고 나면 내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나는 참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뭐큰 의미가 있나 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맞나? 난참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에 참새는 시장에서 제일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길승의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F-L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Believe in You and Me, 스모키 노풀의 Run to You,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풀린 날도 있고 속상했던 날도 있고 그 모든 하루하루를 지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참새 한마디도 다 세시는 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어찌 그냥 지나치셨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통과한 이번 주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애쓴 나를 다독이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이 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이의 당신은 자유,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품질 좋은 와인을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어느 포도 농장은 포도를 심을 때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좋은 땅에 심은 포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요. 아무래도 땅이 비옥하니까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표면에 스며드는 물만 흡수하게 되죠. 하지만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느리고 포도 열매도 적게 열려서 포도 송이도 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된 양질의 좋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달고 맛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결국 깊은 뿌리를 내려서 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첫 찬양은 광야의 감사라는 곡,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포도농장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나무를 비옥한 땅에 심으면 포도 알은 커져도 맛은 좀 떨어지고, 척박하고 안 좋은 땅에 심으면 크기는 좀 작더라도 맛은 훨씬 달고 좋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풍족해야만 좋은 줄로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순간들이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인간적인 순간들도 있지만요. 주님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또 더해야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한웅재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할 때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지선의 음성으로 감사 두곡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는지 신청 찬양 떠오르시면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4628번님, 하루의 시작 말씀과 찬양 전하심에 반갑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자정이 넘었으니 새로운 날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그 전날 저녁과 밤을 거쳐 이 시간을 맞이하다 보니 시작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우리 4628번님 사연을 통해 아,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밤이 되면 좋겠네요. 4016번님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안부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361번님 성남에서 택시 운전하시며 이 방송 청취하신대요. 지금도 열심히 운전 중이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메들리,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레위 지파의 찬양, 오직 주로 인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1724번님께서 둘째 조카가 지난 1월 아들을 낳았는데 벌써 200일이 지났네요. 덕분에 제가 이모 할머니가 됐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이름이 시우인데요. 축복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야곱의 축복인데요. 다른 축복송 들려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모 할머니의 기도와 축복, 이 바람처럼 시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도 참 많이 불리는 축복송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이 곡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송 송정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중인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정말 빠르게 가을이 왔습니다. 아재 가을인가 쉽게 가을이 온게 아니라 나 가을 이러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서 이제 좀 차갑기까지 하죠. 그리고 한낮에 바람은 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지만 아직 햇살은 따갑고 아직도 강렬한 햇살이 종종 정오쯤에는 비추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죠? 특히나 이제부터는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을. 저희 학생들도 감기 때문에 난리예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N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이 조금 컨셉이 다른데요.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시면서 예라모십은 예배 찬양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찬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보다는 CCM곡에 가까워서 선곡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찬양들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일주일을 또 정리하고 또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김현식 목사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정기세. 예, 선교사님이시죠? 정기세 선교사님이 주님 계신 곳에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호소력이 있고, 또한 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거칠다기보다도 묵직하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김인식 목사님의 곡들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좀 기도문처럼, 네, 되어져 있는 곡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가사가 본인의 또 목소리와 노래의 가창의 목소리와도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기세 선교사님은 정말 묵직하게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건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비하다고 하는 게더 맞을라나? 네. 하여튼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소리, 저도 이제 사람 목소리 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의 갖고 있는 감정의 그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같은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배경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달라져요. 네. 특히나 노래는 더 그렇죠. 특별히 찬양이다 보니까 같은 노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똑같은 감정으로 불러달라고 누가 이제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감정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한 사람을 통과한 그 소리는, 그 표현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들릴 수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양함, 달리 말하면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쓰시는 것이 참 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또 쓰여져야 됨을 또 한켠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영적 진리는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달을 수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에 매우 익숙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내팽개치고 혼자 산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임하신 것입니다. 덤덤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강원구의 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진짜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게 막 이제 자동적으로 막. 근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자녀가, 아, 얘안 되겠다, 지금.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얘기처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번 찾았으면 됐지. 뭐, 예수님 만났는데 뭘또 찾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음을, 아니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기를 원하는 삶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더 멋지고 좋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어찌 보면 정말 양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뭔가 엑스트라로 더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더 많이 한다든지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고 또 믿음도 흐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깨닫는 영적 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이 삶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을 매일매일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영은이 불러줍니다. 그런 날엔.

오영은의 그런 날에이었습니다. 참 이 가사도 너무 좋은 고백이네요. 멋진 고백인데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날엔 빛이 처음 생기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겨났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내셨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찾아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사연 올리는 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시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시면 한 주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아닌 한 주 동안에 잘 사연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을 다루고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을 들려드리다 보니까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날 읽어드리는데 신청곡이 주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9월 5일 1시 2분? 네. 1분, 2분? 요쯤에 올려주셨어요. 654 하나님께서,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6541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읽히는군요. 654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네요. 강중현 PD님 안녕하세요. 9월 달에 병원, 퇴원이 됩니다. 오,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나큰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강중현 PD는 아니고요.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출석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취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54 하나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꼭 출석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로 또 자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취직하셔야겠다는 이 고백,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태연 축하드립니다. 네. 또 991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그렇구나. 제가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전주의 방송의 목소리랑 좀 비교해서 올리거든요.

작으셨나 보다. 류수영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신청합니다. 네, 신청곡 해주셨는데, 9918님, 류수영님, 류수영님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로 다른 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발음이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류수영. 네.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01호님, 네. 저희 애청자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여름이라고 말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목사님 건강하고 평안한 새벽 되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501호님, 저희의 애청자신데, 네, 맞아요. 여름이네요, 막 이랬는데, 뭐, 며칠 안 지나서, 한주 정도 지나니까, 가을입니다. 뭐, 이러고 있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32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8411님, 아우, 예, 맞아요. 8411님, 저도 애청자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참 좋아요. 김도연의 가을 듣고 싶습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너무 좋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6282님, 6282님도 저희 애청자세요.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시선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시선은 내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감사합니다. 0778님, 0778님도 저희 애청자십니다. 달빛 가스펠 듣는 거 기대되지만 맨날 늦게 자서 큰일이네요. 아침에 잘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달빛 가스펠이 또좀 늦은 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주무시게 되죠. 건강하게 아침에 또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8411님, 시편 21편 주사랑, 김영우님의 시편 21편 주사랑 듣고 싶습니다. 꼭꼭꼭이요. 네. 그래서 꼭꼭꼭 준비해 놓았습니다. 8510님, 늘 감동과 은혜가 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강중현 목사님 목소리로 염려하지 말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8510님. 준비해놨고요. 우리의 왕왕왕 애청자이시죠. 6428님. 분주한 일이 많아서 서울의 생활이 어제는 금요일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푹잔후 새벽 3시 달빛 가스펠을 놓쳤다. 그러셨어요? 네. 6428님 괜찮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시는 모든 작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영감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풍성한 사연과 신청곡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신청해 주신 곡 중에서 우선은 이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초롬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로 준비했고요. 김도연의 가을 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김도현의 가을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 이게 좋다라는 말밖에는. 워낙에 이 찬양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맞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초롬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였고요. 고백도 너무 귀하죠. 아, 가만히 보니까 이두 곡이 다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네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쵸? 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을이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의 고백 같은 내용이 그 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준의 달빛 가스펠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 마주본 대화는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펼쳐놓으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이랑 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아까 신청곡 두 곡이 남아있죠. 김영우 스위스로우의 멤버시죠.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님의 사랑 준비해놓고 있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저의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가꾸시는 가장 지혜롭고 신실하신 농부이시죠. 때로는 가지를 쳐내는 아픔도 있고 가뭄 같은 시련을 지날 때도 있지만 농부이신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네, 9월에 이제 또 주말인데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주님의 포도원. 거친 세상 바람에 가지가 흔들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니 내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의 다정한 손길이 나를 다듬으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열매로 가득한 포도원입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잘 아시는 대로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9월 한 달도 정말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제14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라. 필경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맴돌고 있으니 광야에 갇혔도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을 것이므로 그가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이로써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니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 백성이 도망간 것을 애굽 왕이 보고 받았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는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풀어놓아 주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가 곧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군대를 친히 거느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니 여기에는 모든 장수들이 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과 그의 군대가 저들을 뒤쫓아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부근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따라잡게 되었다. 바로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떼지어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이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으니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일찍이 애굽에서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뻗어서 그것을 가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닫을 것이니 그들이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광채가 있었으므로

밤새도록 이 진영이 저 진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것들과 마병들이 뒤쫓아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더니 새벽덕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군대를 굽어보시고 애굽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되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애굽 사람들과 싸우시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다를 향해 너의 손을 내뻗어서 물들로 되돌아와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치게 하라 말씀하시니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새벽 동틀 무렵에 바다가 늘 흐르던 방향으로 돌아오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결을 보고 달아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어 넣으셨다. 그 물결이 되돌아와 병거들과 마병들 곧 저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던 바로의 온 군대를 덮어버리니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갔고 물들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널려있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 펼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을 때 그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정착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 부위마다 회복이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나서 자라 김씨 3대만 믿고 따르고 계속 세뇌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하나원에서 나는 앞으로 한국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북한에서 내 속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을 버리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임수려라고 지어야지, 이런 의미에서 얼굴은 이쁘지 않지만 이름만이라도 화려하게 싶어서 수려라고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과 우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오려고 결심 못했습니다. 본 남편 자체가 한국에 가자고 저하고 많이 설교했었거든요. 저쪽 나라에 참 잘 산단다.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된 계기는 중국에 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밀수를 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주입을 많이 주더군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저의 가정 살림 형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 한창 시작되는 때인데 왜 또 다른 사람보다 괜찮았냐. 제가 군복무하면서 이 허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영예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고 배급소에 찾아가서 제가 영예군인증을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배급은 입살 10kg에 강에 옥수수 국수 5kg 이렇게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집 편히 모두 군부 가족이니까 괜찮게 살았거든요. 그래 그 덕을 받아서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친정집에서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집 주변에서 모두 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햇빛을 보면은 이 얼굴이 다 이렇게 뒤틀리더군요. 홍땅 얼굴이가 젊은 처녀 아이들의 얼굴도 너무 막연하게 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길게 못 가고 화폐개혁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좀 낫다고 생각했던 나의 살림도 순간에 폭랑하더군요. 화폐개혁하고 나서 집안이 너무나도 벼락맞은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 다른 사람이 겪은 고초보다 더 겪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면역이 생겼지만 저는 고난의 행군을 모르고 살다 나니까 화폐개혁에서 아예 쿵코 다쳤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성장하지, 공부를 남보다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아이를 어디다 여기처럼 사교육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었습니다. 무지몽매했던 시절이 하나하나 그 좀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나이 먹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학교를 갈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이미 전에 밀수를 하면서 보위부 일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니까 보위부에서는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아이 앞길을 다 꺼서 꼭 눌러놓은 거예요. 아이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도 갈 수 없고 뭐 사회생활을 하자니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니까 돌격대만 다녀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로서는 정말 한 가정의 주부이고 아내인데 남편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식 하나한테도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엄마였던, 정말 무기력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안타깝던 나머지 아이는 어머니 하루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 나이 많으면 이 땅에서 썼겠는데 내 나이가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잡히는 한이 있어도 엄마를 탓하거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으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능력이 없던지라 말리지도 못하고 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나는 길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잘 가라고 말 한마디도 외치지 못합니다. 가만히 떠나야 되는데 남이 들을세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가라, 제발 무사히 도착하거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허공에다 아이를 던진 것 마냥 마음을 애타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인가 아이가 떠나고 2017년도 4월달인가 겨우 1년이 거의 됐을 때야 아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강우하고 전화하겠는가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 데리고 가더군요. 그래 전화하니까 사람 욕심 같아서는 아이 목소리만 들으면은 마음 놓고 노래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목소리 듣고 나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람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정작 성공하기만 바라고 이랬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또 목소리 듣고 싶고 또 목소리 듣고 나니까 또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전화하면서 엄마 여기 오고 싶은 거 하고 너무나도 거기서 보던 상황하고 다르니까 우리 노력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어 엄마 여기 오겠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전화를 잘못하면은 가겠다거나 뭐 데리러 온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은 도청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간다고 또 장담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큰 소리도 못 쳤습니다. 또 무섭기도 했고요. 남편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아이 하나가 성공했다 해서 내가 내 앞길이 성공한다고 장담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고 아이가 엄마 조금만 참아주라고 엄마가 다른 자식 있으면 나도 마음 놓겠는데 자식이 하나인데 내가 엄마를 잘 모시겠으니까 조금만 희망 가지고 살아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결심했고 알았어 하고 자기가 브로커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반장을 오래 하면서 북한의 실태란 게 그렇습니다. 이민반장이 모든 세대들이 30세대부터 40세대 그 가운데를 다 한인반이 세대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을 다 통찰합니다. 한인 세대의 숟가락이 몇 개인가를 알아야 될 정도로 그 집이 내 속을 속속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 이민반장을 10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본의 아니게 정말 당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잘해진 것은 남편을 잃었고 가정을 그래서 파탄시키는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친정집 주변에 가서 또 이민반장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전에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나는 내 입속에 아이가 떠났으니까 당분간 찾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민반장 하면 그런 거 있습니다. 보안소에 찾아가서 세대 명단 두세 가지고 아이를 다 꺼디기거든요. 없는 아이를 행불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할 목적으로 반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안소에 찾아가서 그거 아이 명단을 다 삭제하고 내가 삭제했다서 그 사람이 뭐 아이가 영 뭐 행보로 된 게 뭐 나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티끌이라도 시간을 타면 얼마라도 끌고 싶고 단련을 덜 받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 반장을 하면서 끊는데 한 넉 달인가 지나서 아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보이지돈도 찾아오고 동사무소에서 반장을 해임시키더군요. 그래서 이민반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충실했던 이 인간이 이제는 마음을 다 달리먹고 내 친가집이라도 나는 다시 이 사람들을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친정집에다가 친정엄마한테 계속 여기다 여기 생활이 어떻고 역설질을 합니다. 아이한테 들은 거.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생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데 아이가 정작 중국까지 마송에 왔습니다. 마송을 왔는데 저는 그 중국 전화기를 제가 쌌는데 그 중국 카드 심을 누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카드 심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사람한테 중국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아이하고 통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는 중국까지 왔다고 엄마 빨리 체비해서 어느 날에 브로커가 오면은 암호를 맞춰가지고 뭐 호박이면 호박이 이렇게 암호를 맞춰가지고 다시 떠나게 했는데 전화하다가 도중에 지금 그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전화기 심이 돈이 모자라다 하니까. 아이는 당황하고 지금 자기가 비자기일은 지금 모자라지 하니까 자기 다니던 곳이고 이미 전에 일하러 다니고 이랬던 곳이니까 압록강 넘어왔더군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 하면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이 친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두 내어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을 가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평안이 샘솟을 것입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또 준비도 하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동훈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 현재를 비교하는 것. 이와 관련해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두고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요.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새벽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오늘 하루도 이번 주말 가운데 이루실 가장 선한 그 길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 김민성 씨의 목소리로 먼저 올려드렸고요. 동행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락, 미셱, 아벳느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죠. 돈은 인생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가족도 결국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은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0: 극동방송 김장환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셨던 그 사랑과도 같이 그 사랑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계속해서 4주의 사함 받고서 국립합창단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 대문밖에 찬양사역자 나무현 씨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0년간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형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산이 쌓이고 쌓일 때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아픔과 신음소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평안과 행복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라는 구인 광고까지 떴다고요?
1: 그러니까요. 광고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0: 네.
1: 그만큼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0: 네.
1: 것들이 이미 다 소문으로 퍼졌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8월 중순 외신 보도에 따라서 이제 널리 퍼졌는데요. 러시아의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모스크바에 대기 중인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라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들을 작업조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0: 흥미롭게 볼 만한 사례죠. 지난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서 건설이나 제조업 뭐 이런들 다양한 분야로 노동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게 내부 방침이다라고 네.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 러시아 현장에서 이와 일맥상통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1: 근데 광고 제목부터가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0: 네.
1: 김밥을 잘 마는 북한 여성.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구예요.
0: 이게 러시아도 아시겠지만 네. 한류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가서 거기 러시아 사람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영상도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당연히 김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음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먹겠다. 이걸 되게 인기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밥을 제공하는 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건데, 아무튼 즉석식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북한 여성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1: 네.
0: 김밥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밥 자체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이 여성들이 식품 제조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또한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가진 몇 명을 채용한다기보다는 40명으로 이미 구성된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내놓고 고용 업체가 필요한 업종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제목을 만들어 놓고
0: 그렇죠.
1: 식품, 뭐 의류, 농사 다 이 업종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노동력을 이제 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 과거 우리가 러시아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은 남성이었습니다. 벌목공이 또 있었고,
1: 그쵸.
0: 건설업체, 안전모도 쓰지 않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그 장면,
1: 네.
0: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갑자기 여성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공장, 의류, 농업. 이런 여러 업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북한 노동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제는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언젠가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북한 여성분도 뵐 수가 있겠어요?
0: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들었지만 이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북한 노동자들을 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면서 공안, 경찰 혹은 이제 정보기관들의 교류나 협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도망치고 이제 선교사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2024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정보기관 간의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관이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여러 이제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북한 노동자를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파견이라는
0: 네.
1: 표현을 쓰시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명이 어떤 북한 기관을 통해서 파견되는지까지는 보도만은 확인되진 않는데
1: 네.
0: 아무튼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차 당대 이후로 그리고 전원 6월 전원회 이후로
1: 네.
0: 북한 당국의 이런 그 기조는 완전 확실한 거잖아요.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어디가에 필요하면 우리의 맞춤형으로 해서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져와라. 계약서가 이제 올바르고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가 승인하겠다. 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0: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이용해서 이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책 방향,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구인 광고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꼭 40명이 한 번에 가야 한다라고 한게참 눈에 띄어요.
0: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1: 네.
0: 부분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1: 오.
0: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러시아에서 그 남성분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혼자서 일감을 받고 혼자서 건설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1: 네.
0: 보거나. 근데 40명.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뭔가에 통제할
1: 네.
0: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1: 맞아요. 본
0: 찾아볼
1: 적이
0: 수
1: 거의
0: 없었,
1: 예. 네.
0: 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자였던 거예요. 북한 노동자의 서로서로 감시.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감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읽혀진 거여서
1: 네.
0: 이게 자유나 억압이 더욱더 상승한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이러면서도 와중에 근무 조건에도 신경을 쓰는데, 40명이 한 번에 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불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런 좁은 가능성 가운데에서도 근무 조건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 보도에서 보면은
1: 네.
0: 이것도 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 여성들은 하루 11시간씩. 네,
1: 11시간이요.
0: 우리 8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26일에서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만 쉬겠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일요일도 막 격주로 쉰다거나, 그리고 8시간 아니고 11시간씩 우리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제노동을 시키겠습니다, 강제노동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1: 네.
0: 광고를 통해 선전하고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볼때 이게 너무 이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가 이 북한 노동자들을 도구하고 있고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냥 상품인 것처럼, 상품의 장점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1: 네.
0: 인간성을 그냥 말살하고 있다, 스스로.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시급은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제한을 좀 하나요?
0: 시급은 이제 480루블로 제시가 되는데요.
1: 네.
0: 저번 라선 말씀드렸는데, 이 했던 광고와 유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480루블이
1: 네.
0: 북한 노동자한테 그대로 돌아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현지에서 받는 비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 비슷한 비용을 이제 제공하면서도
1: 네.
0: 북한 당국에 오히려 돌아가는 비용이 더욱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1: 근데 이게 11시간, 뭐, 주에 5, 6일이 참 말이 안 되는 숫자여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에 52시간 제한하잖아요.
0: 네.
1: 근데 러시아에서 정규 근무 기준이 40시간, 40시간인데, 이거는 뭐 좋게 66시간이 훨씬 넘는,
0: 이게 다 똑같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 공장. 거기도 똑같고요. 뭐, 16시간, 뭐, 12시간 막 이래요. 근데
1: 네.
0: 이게 중국 법에는 어긋나거든요. 당연히 러시아 법에서 11시간 이건 어긋난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이건, 여기에 투입된 북한의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러시아의 당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이 스스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점을

0: 사람 자체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사람의 그 논리 이런 것들은
1: 네.
0: 다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뭐 북한 사회 얼마나 갔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지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쉴수 있는 것인지 작업 조건은 얼마나 좀 국제적인 그런 그 원칙에 좀 부합되고 있는지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나 혹은 외화 규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받는 목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이런
1: 네.
0: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계속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길목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축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 조건과 돈과 같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로 볼수 있는 시선을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는 북한 땅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0: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 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서양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스님 한 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친구를 삼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스님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 인카네이션,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올 수가 있느냐고. 이 스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느 날도 스님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님이. 그만 시골길을 걷다가 구두잖아요. 구두. 구두발로 이렇게 인도 개미는 개미 그런 큰가 봐요. 개미 굴이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 그걸 잘못해서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심하지 않고 수많은 개미들을 사륙할 수 있느냐고. 이거 큰일 났구만. 죽은 개미들 중에는 당신의 조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때 선교사님이, 스님, 아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 하여튼 본인 안에게 내가 수많은 개미 새끼들을 살상해 죽였어. 슬픔을 당한 개미 유족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겠어?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스님? 그래서 스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 당신이 죽어 개미로 환상하는 수밖에 없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죄하셔야 돼요. 이따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개미로 태어나듯이 전능하신 신께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신 분이요. 그 사인으로 부활하셨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받지 않소. 구원 받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 다미앙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촌, 나병 환자촌, 문둥이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건 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1년, 2년, 3년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왜 이러냐, 이러냐. 이 다미안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문을 안 열어. 당신은 우리 사정 모를 거야. 당신은 우리 사정 몰라. 마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안 여니까, 마음을 안 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저들의 문화 속으로 저들처럼 나병에 걸리면 되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그거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제가 문둥병이 되어 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 기도했더니 진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도 문둥병 환자, 나도 당신들과 똑같소. 그랬더니 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할 수 있으면 농담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웃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묶이고 눌리고 우울한 그들을 밝게 해주려고. 네. 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다미안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얘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그의 성경 공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나병 환자촌까지 갈 건 없더라도 우리 이웃사람, 주변사람, 친구, 우리 친척들 그 수준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린 그거 못 가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전 지역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0도, 여수 19도, 신의주와 목포가 18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이 15도, 함흥 14도, 춘천이 13도, 청진 12도, 강계가 11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강릉이 29도, 목포와 여수, 대구, 부산, 서울, 제주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7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이 26도, 해산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요,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용은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나는 늘 동일한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일까?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항상 비슷한 문제 앞에서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습관과 연약함 때문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마귀의 상습적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귀의 전략을 간계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메소데이아는 오늘날 영어 메소드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계획된 방법, 치밀한 전략이라는 뜻이지요. 즉 마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받은 상처, 그리고 그 사람의 두려움과 욕망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들리기 쉬운 지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동일한 시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큰 죄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 사소한 비교,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열등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간계는 충격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했는데요. 하와에게 대놓고 너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의심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그 의심은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험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 자리가 여전히 중요한 영적 전장이라고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 전장의 신호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마귀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너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고대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장식이 아니라 갑옷을 고정하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고야 맙니다. 이어서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불 자체를 꺼버린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생각으로 날아오는데 너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의 믿음은 이런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의 거짓을 정확히 잘라내는 진리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흔들려고 하지만 전신갑주는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새벽을 깨우시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동일한 시험

0: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세우시라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말씀의 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어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를 지었을 때 숨거나 피하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0: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1: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엄지원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탁소 할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0: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털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1: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2: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국에 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이기는 힘은 주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통합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한국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기어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자고 일어나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멋진 계절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과의 행복 동행, 애간장 태워가며 쓰린 마음 안고 지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행복 동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가 아니라 가지 많은 나무 열매도 많고 많다고 노래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홉 번째 시간 근본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다윗의 열쇠는 결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열린 문 네 가지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닫힌 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 닫힌 문을 주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때, 가야 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갈 때에 그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바른 길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의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그러나 또 때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문을 잠시 닫아두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문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 땅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 보면 공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논리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들을 증명하고 증명하고 증명하고 증명하고 증명하다 보면 가장 깊은, 가장 논리의 근간으로 내려가는데, 그 근간은 절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학조차도 공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속에 모든 공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그래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진리의 근간이 되는 것, 수학조차도 원래 그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의 근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 예수님과 달라져 버린 이 세상의 기준.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15,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해진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실온에 있으면 가장 세균이 잘 번식하는 온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미지근하다는 말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just room temperature라고 하는 그냥 주변과 똑같아진 온도, 방의 온도와 똑같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의 모든 것과 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온도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과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사고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이미 같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절대 부정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여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어떤 갈급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을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을 부인

0: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의 타당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창조와 진화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과학적 하나의 기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설을 믿는 거고 저들은 그냥 진화설을 믿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적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화론이 미친 이 사회, 이미 수백 년이 지난 그 다윈이 얘기했던 종의 기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회에 가장 영향을 미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들은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존재하지만 약한 자들은 없어져도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윈의 진화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혜기 목사님이 늘 하셨던 얘기 중에 며느리 바쁠 곳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해요. 며느리 바쁠 곳 아시나요? 많은 꽃이에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진화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자체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 없으면 안 돼. 너 하나 없으면 안 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주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기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기준을 주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건 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사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돈 없이 가져가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 돈 없이 줄게 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 없이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돈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알까지도 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게 집중할 수 있겠니? 너가 나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부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9번째 시간 근본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06장, 새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통합찬송가 206장, 새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다가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오늘은 9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더 높아진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진 공원을 걸으며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도 가을이 한참 무르익을 때 집 앞 공원을 걸으면서 행복함을 느꼈던 생각이 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첫 찬양은 송경민의 행복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그 조건이 다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나누며 행복합니다.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해도 주님을 생각하며 견뎌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의 구원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음 곡은 클래식 콰이어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번에는 고선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원혜의 싱어지의 내 주의 나라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섬기시는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관심이 갑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권사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 가면 쓰레기를 줍고 먼지를 닦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용히 사다 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립합창단에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주의 일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다음 곡은 송경민의 가장 귀한 삶 들려드리겠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개운감리교회 김범용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열 대신 연합을,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산가들 거리와 일터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지친 삶, 막힌 현실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희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

0: 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보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들어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할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보 둘러는 왕립 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0: 맞습니다.
1: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0: 네.
1: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0: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2: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3: 그럼 첫째, 내가 뭐 그림 이야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2: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3: 평양남도.
2: 평안남도.
3: 그러게.
2: 네.
3: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2: 네, 맞습니다.
3: 거긴 평양남도.
2: 네.
3: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2: 네,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
3: 그 동네 이름이?
2: 개천시입니다.
3: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2: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3: 그러면 부모님들은?
2: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심양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 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은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3: 그러면 22살에
2: 네.
3: 탈북을 하는데
2: 네.
3: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2: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3: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2: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에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그거 듣으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방송도 듣고 제주국동방송도 듣고

0: 다이아시아 방송 또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1: 22살
0: 하나님을
1: 때, 야, 나 탈북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
0: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1: 고등학교.
0: 네.
1: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다 했겠지.
0: 네.
1: 영어는 못 배우고.
0: 영어는 조금 어릴 때좀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1: 돈벌이,
0: 못했습니다.
1: 무슨 돈벌이라서요?
0: 그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돈벌이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장사도 하고 마늘장사도 하고 복숭아씨 서금장사 뭐 그다음에 옷장사 그릇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1: 아니,
0: 다 해봤습니다.
1: 그럼 이제 여기 내려와서,
0: 네.
1: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0: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1: 하나님을 알게 됐다.
0: 네.
1: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씨 보통
0: 네.
1: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히 없어지지.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0: 네.
1: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0: 네.
1: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0: 네.
1: 한국에 내려와서 뭐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0: 네.
1: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0: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하다가 문명사회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에 온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2: 네.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 산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수 없지.
0: 그쵸,
1: 네.
0: 당연하죠. 네.
1: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이걸
0: 맞아요.
1: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0: 당연하죠.
1: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0: 네.
1: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0: 네.
1: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건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게
0: 네.
1: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그거는 한국이요.

0: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종 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그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벌어 먹여주냐? 이러면서
1: 그렇지.
0: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사회복지사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그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웅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1: 모르지,
0: 여기서
1: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0: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정화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달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2: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0: 네.
2: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은 북한에서의 그 불편하고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2: 근데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1: 네, 좋습니다.
2: 교회는 어디 댕겨요?
1: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오, 조봉희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2: 많은 도움을. 집은 어디요?
1: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2: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1: 네, 어떻게? 맞습니다.
2: 그렇지.
1: 네.
2: 그러면 이제 집. 아직 결혼은.
1: 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2: 못했고요.
1: 네. 믿음의 결혼...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2: 신랑 보내달라고.
1: 네.
2: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0: 그러니까.
2: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 몇 사람이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네.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 네, 뭐냐 하면은
1: 네.
2: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1: 네.
2: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1: 네.
2: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1: 네.
2: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1: 진짜요?
2: 그래.
1: 와우. 저에게도.
2: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1: 아, 어머니는 생사해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2: 오셨어 어머니도?
1: 네. 아니요. 아버지만.
2: 아버지만.
1: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재판받고
2: 그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1: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2: 안산에?
1: 네.
2: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1: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2: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1: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1: 네.
2: 안산에서?
1: 네.
2: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1: 동생 있습니다.
2: 남동생?
1: 여동생.
2: 여동생?
1: 네, 여동생은
2: 뭐예요?
1: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0: 같이 미스립스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0: 지금요.
1: 너무
0: 네.
1: 닫고 있었기 때문에.

0: 어, 네, 나머진 있으면 좋고.
1: 지금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어,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어? 그래서 어떤
0: 감사합니다.
1: 어,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아이,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1: 그게 먹고 사는데 중요하죠. 지장이 없으면 간다.
0: 네.
1: 오케이.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0: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얻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극동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 여자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받았구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1: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0: 네.
1: 미군 하나 잘 만나서
0: 네.
1: 우리 집이 가난해.
0: 그러니까
1: 미국에 유학을 가서
0: 네.
1: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0: 네.
1: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고.
0: 네, 맞아.
1: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0: 네.
1: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지.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교회 한 번도 안 된 게 있어.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아,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미국 살리겠지.
0: 네,
1: 신학을
0: 당연하죠.
1: 하고 미국 여자 하나
0: 네.
1: 연애를 해서 한국에 왔어.
0: 네.
1: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0: 네.
1: 내가 막내요.
0: 네.
1: 우리 형님들이 말 잘 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와.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0: 와우.
1: 그래서
0: 할렐루야.
1: 우리 와우.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0: 네.
1: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
0: 네, 맞습니다.
1: 우리 터줏갈이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 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 됐어.
0: 아, 응. 할렐루야.
1: 그럼 자기는 라오스에 갔었어?
0: 네.
1: 왜?
0: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 교회라고 통일 서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1: 얼마나 있었어 라오스에?
0: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1: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0: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1: 바로 한국에?
0: 네. 그 라오스 대사관으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1: 그게 몇 년도예요?
0: 그때 2018년입니다.
1: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0: 네.
1: 이제 교육도 받고
0: 네.
1: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0: 네.
1: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0: 지금 31살입니다.
1: 31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0: 네, 지금 빨리.
1: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0: 네. 응?
1: 믿음 좋고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0: 네.
1: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0: 네, 제가 네. 북한과 한국을 네, 살면서

0: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1: 그러게. 네.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0: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네,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 안 나와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기도 제목이네요.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1: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2: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1: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역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1: 거기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0: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1: 네.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네. 늘 기도하고 네. 믿음으로 말씀 보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 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 듣고 네. 네? 자동차에서도 듣고 네. 집에서도 듣고 네.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2: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re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0: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토요일.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토요일을 보내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많이 궁금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에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새소식반에 가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행복한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승리를 내게 주신 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능력, 기쁨, 기도, 말씀, 믿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와, 여러분의 귀로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며 전도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기를 바래요.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첫 곡으로 들었던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득 안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최고의 선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 나는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끔찍한 죄를 지어 많이 괴로워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처음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던 내가 어느 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나의 잘못을 나무라고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었어요. 그래요. 나는 책망받아 마땅했어요. 부끄러운 잘못을 했거든요. 오늘 나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나와 같은 실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2: 베드로, 어찌하여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당신의 행동은 아주 나쁜 본이 되었습니다.
0: 그래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자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게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던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속마음을 감추고 보기 좋게 꾸며낸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꾸며낸 행동을 멈추고 진실한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방 청소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다가 엄마가 보시면 열심히 청소하는 척하고 책상에 엎드려 딴 생각하거나 졸다가 엄마께서 보실 때 공부하는 척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동생이나 친구에게 친절하지 않게 굴다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보시면 친절한 척 행동하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내는 행동이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지요. 그러던 베드로가 그만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꾸짖음을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은 바나바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어요. 베드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어린이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꾸며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자라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요. 엄마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해요. 또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구나 동생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는 좋은 행동 같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시작하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0: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덜 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도 있는데요. 발걸음을 조금만 서둘러 봐도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돌아보면 유독 길고 더웠잖아요. 이 매해 이 더위가 갱신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버텨낸 시간들. 우리가 무슨 큰 산을 같이 넘은 것처럼 뿌듯한 기분마저 드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이 그토록 뜨겁고 버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을 부는 선선한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야, 정말 살 것 같다, 시원하다 하고 더 깊이 감탄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요. 네, 우리 삶도 비슷할 때가 참 많죠. 한 차례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호되게 지쳐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윌러브의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로얄 런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영어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러 오셨을 때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어둠의 조각조차 발들일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을 홀로 오르는 그런 순간, 막막할 때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오르고 또 고비를 지나고 나서 마주하는 평온함은 그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같은 바람이라도요, 산 아래서 맞는 바람과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겨우 오른 정상에서 맞이하는 바람이 같진 않잖아요. 수고하고 땀방울의 깊이만큼 정상에서의 그 바람은 시원함은 몇 배로 온몸에 스며들 것입니다. 소프라노 김방술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리사 코란의 영어 찬양 큰 영화로 오신 주 이어졌습니다. 네, 뜨겁고 벅찬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는지 비로소 눈이 떠지죠. 오늘 우리 뺨을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조용한 감사를 담아봐야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매일 앉게 되는 일상적인 식탁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 가정식탁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앉아계신 우리 집 식탁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질서를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인데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관으로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남성들과 교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12님, 파더와이즈 너무 은혜롭습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 학교처럼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3862님,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링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535님,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파더와이즈에 대해 알게 되고 결혼 생활 시 은혜로운 공부임을 알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파더와이즈 문의 주셔서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파더와이즈에 관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방송 보이는 라디오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